0: 가이 체르드나 그 자르디기 치르나 쭈여사 너무 망지레 망난드 체르드나 냥큰 담지 그 체르드나 다 삼치셰죠 아직니 메타타 체르드나 라지온죠 능 예레와인 다 돌친드니 치르나 살송죠
1: 냥큰 안바 쭈니 체적가 냥름다 냥익 그지 고릭시오비 크산시 나브르시 랑치 바프치 시브르 산르그시 겐둠쟁큰 강식당 가양진 소인

0: 生生比难跨，诸生将比捏恶，永恒其比杀死，最恨的比没到，土生的比冷不。
1: 哎妈，地里将捏木干完，能学些正义咋路呢？칠칠땀바삐얼바치리
0: 띠땅가위가람청하가상자마메라오지틀리는아르마시의룬동내주어로트사오가르모강위가자지
2: 뉴엔땅저의업자작사이생은연주단랑지흘라영는저지흘라从未个样，个样只能个可惜个当。
0: 姐，得那二龙神姐把持几马戏马应得，何不只将俺比娘，几把没比娘，十把没比花，大生几比里，最恨瞧了为人，年生几比个乐。
3: 得了。我乃刚进者，若能难者，浪迹八千里。那么，爹们娘是罗人家计，我与若能难者，啥都接娘多。唐僧个娘者，浪作业何家里？姐姐，八千也浪作业，浪作业八千。
4: 切了九八米币娘多等。十八米比五八，两八米比四虚，咱他米比都恨得到我心，这都是第八爷。
0: 热了，是了什么宽的瓦比差切，要什么三的多的比切木，都什么三等水的比娘子，而跟了什么更等咖啡娘子。
3: 艳阳，刚切，
5: 杂切。
3: 呀切，
5: 那切，
3: 那切，
5: 二切，
3: 龙切，
5: 和切，
3: 大切。
1: 多尔纳，扎希比切，而格拉格中维切，顿着比切，沿着杰登杰切，喷森祖比切的，切成麦基奥加登麦基，切那麦基切曼巴，
0: 切努。汤汁就吃咸呗，阿羊丝就煮个莲巴巴的泡。吃那用的就吃咸呗，俺煮个阿羊的春味的泡。
2: 吃了三兄弟吃那的味，不巴当当的。吃叫老家吃兄弟都当了，死了血气。吃那坑巴帮兄，这个比这么没比。吃叫不叫人那人啦，巴不进那吃。切拉尼格曼多生，娘吉勒些比尼巴登个单比，切切李斯莫生啦，浪子怀孕了起。
5: 八七呀，切那罗吉杰红武登，马威拉姆真的，切切芝麻家里切特雷娘的，刚进我家偏执不可有啦，切切日曼巴里登真的雷娘的。
4: 舍得
5: 那
4: 卡里
5: 中
4: 就打更低哟。前面呢，阿扎尔比阿拉这拉，哪只得了？前面呢，奥苏尔比吃这拉，阿努只得人中。前面呢，苏尔比军巴吉没得拉，产品没多等，能忍住我闷没死。
0: 就是呢，切就切很等着为先啦。罗吉杰尔马卡登，阿玛根吃个那了娘，而蒙特勒吉吃不了，而娘新杰尔德伦陈苏公七将什么？
5: 伊那样，切那冷气冷气等，接着接坏等来比，而跟新杰则比前杰先，小龙杰中等级比高中的那样马西啦。
3: 农村这边的切切热情，南疆的江丘比尼巴呢，地位将干了哟。
1: 而今才呢，切切成果刚当热香， 체제 차량아 잠수 리오비피 체제 로지 접절지 나랑미 나초라 접질당 라르자 그능와당 체제 디럽 접절자니미 나초라 스켈마당 스토흐 세숑
5: 세숑남 바츠노
0: 我的钢琴家有的男子这样的都谢谢三八一雄你那个当初是公别个东南这得下我的别就是个郎琴操一个字那这得下我的一个就是从大车的里那这得下我的一个就是从大车的里那这得下
5: 该自己怕恨了东边里那孙子才是个叫那孟本里那是吧这边冷死叫我们冷死那出生下冷死那去了现在冷枪在那年轻的比冷战的兄弟冷别的那最近是多难无力把的送月
0: 엄마, 차드 오스동 바비 원체지. 다시 찹시 말자. 와치 저당도 비 가슴기. 대런 것고 엄마 가나서. 아니 버카비 로지지 완비 리포다. 디등 탐비 속거 흥마시나. 야지지 파사당 무슬라. 홍원턴지 한양차지 못잡장. 드네슈치고반은 대위장모
5: 도라이 바스 체제 체제로미의 남청당 남동토리의 성아디 나초디 워드 강신자 멀사리 도신조마당 체제 흥흥마비 체진당 얼셔리 체자리 나초디 워드 강신자 멀사리 크리슨몬드
0: 안녕신 원큼 아몽들 레루 나치 머름들 지일 따니민
2: 아지리 라글로 문나가 로주베 나치 디름들 니사 이니민
5: 바츠야 바츠 나치 젠는 최전 지능대니 요아당
0: 나치처정최저진동조니의
1: 지냠비 갈라자데네 울캉진자 조니 곰자린
5: 올스제란친 저지진리겐
3: 데지진초와 탐정거허령 바치낭조라 예라미정 양지바치는 일정냐마미 너는

레이드는 바데는 그 렌센한테 인지나 외크 카드득 미 인름드 된지 조제노고 제오지레 숨데너 갑선 바그 다 탕가 잠 그런 디나다 담턴쇼노가 스톰즈가 니고 드시오 바탕 데네 인지나 소마 보즈 아치기요 아 저거 타동 클마된 렌시다 당이 단디코니 갑다시지인 데위 데른 걸랑진데 당데 와티 아닌가 초린 센당 데위 데와다 지오나 마초 뜨게 된지 드스미르 그 섬다나 나땅 뜨게 된지 드스미르 그 섬든 뜨거 클마 카프리 오르 갑사시

0: 그러면 같이 냠치다 되는 한도 남시 뜻이 큰 거로 가는 거 되는 거 사자 소소 그 남신 일천대 지론 저기 줘요. 대랑 연결인지나 아 초로 그 사자망 지키 당 위수 고로 당 아 말로 때문에 나 그럼 정치를 때는 가 정치를 슝화 그 사자 가긴데 잘 총총 당이나 잘 가용지래 때문에 침을 냅동 당 저스트 동 그 사자 가긴데 잘 정정 밥지래 정치는 그 사카드 전당나 남타와네 심문지래 때문에 잔듬 제와 그 종대 당 때는 인지나 아 총원 보지 징가 사잔데 사람 뜨니 뜬가 와르크 남노 이지레 대랑 고문 지나스랑 걸 호슈고당 초흐르클 호슈고 때문 손읍가 사잔 멍치히 초로당 초피샹 걸 호슈 유슈당 고로 아마도 그 사자 카킨데 차르 촌촌당 연나 차른 정점 밥지레 때문 고로 그샹 쇼당 찹자 신해 종당 아 돌란 종 우란 종 쳔물레 종 거 사자 가겠네 쳔은 종 좀 봐주리 신친은 그저 사카드 젠드나 남 타완니 쉐멍지리 신은 같이 과정 쪽으로 가남 신이 천대 지동적이 슬랑라 남을 빠니 쉐멍지리 조정 고트행 급제니 고트행 게니트가 라둘라 샤멍게리 조정 고트행급 직직니 고트행급 니르크 스텔링 칼라 아남집제리 조정 고트행급 제니 고트행급 니르슴 찹자랑남 통하니 샤멍게리 조정 고트행급 제니 고트행급 니르니 다브젤 아남르바니 샤멍게리 조정 고트행급 직직니 고트행급 제르그 유슈라 차르 촌촌밥제리 조정 고트행급 데니 고트행급 제르그 마친라 차르 촌촌 밥이래 조정 고트행거 아니 고트행거 조응아 롱라 남르바니 샤멍지래 조정 고트행거 제니 고트행거 니르응아 나 고르몬라 남르지래 조정 고트행거 제니 고트행거 니르응아 다통라 샤멍지래 조정 고트행거 아니 고트행거 니르지 Tongkul dag namr pani shamungjiri chodang kotkheng rngani kotkheng nyersim. Huangzhong la namr pani shamungjiri chodang kotkheng jenni kotkheng nyersim. Piana shamungjiri chodang kotkheng jenni kotkheng nyerjila. Huzhu la shamungjiri chodang kotkheng dhani kotkheng nyernga. Minghala shamangjiri chodang kotkhenga chujini kotkhenga sokchiga. Hualong la shamangjiri chodang kotkhenga vjani kotkhenga nirni. Xionghua la shamangjiri chodang kotkhenga pjikhsimni kotkhenga samchijiri. Дэрэн хадруу нүг дэрэн гэ сача сусуг намшини цэ гунэн юшэн нүн дамузыр. Дэлэ лэх бага намшини цэ ла жилэн шэс самна. Чигни чигни чиг гэргэлэм дэ капртан дэлэ ертэна чугу.
1: Уахгэр каады хэртэг мэн жэмдэр дэнжэг жэжэ ембэй. Гэйюн уоджи лэхэцум жэндэр хэгэб сэмбах бэвэй дажур. Xi Jinping jie chengqiong gongbu le lobjong dang laglan tar xin xie ba dang chuan de yong ni geng yi cheng de ge qiao de lu ye xia bi guo zhe ge lechter xie ba Zhem zhe la dian zhe ge xia wa, nan dian zhe bie di, qi zhe le tu bi chen qiong xia bi, zhem zhe la jian zhen ji, bi zhe le tu bi pie ji lan gan song xie qi le. Cao ren guan jiang zhu nian chen keng, wo ge la nian zhu le di ni, wo ge la long chen ji zu zhe dang. Zhang si meng guo kong, dan ba da de ji ke le te zu zhe ru zhe xi bi. Wo la ge ka de ge de mi, zhem zhe la dian zhe ge zhe xie yin bi, jie yong wo ji, le zu men zhan de ge ba san ba bie qi le yo bi. Nang dun dang qia qin xiang si le da de. 大陆呢，工业成立的这座跟古山比录音吧等，而且慢慢慢慢出去，用了我们这么多的电机和电的系统那个等，电机和亚克力的泥板墩吧，这么多的东西换过它了，曾经的真不是没得。 Tandi kapsing stig be lhirtsum rti, lam si per tankil si obi. Aja chin chig tukpa namji, lam tang jilibi, jimjila dinji xiogji, zhuxia natan zungi. Ani, jansi xamchi tig, tanga chapsir ji lang xiog tang tangi patang. Zhuxia mberta tunxiang, zhuxila natan samba. Cijura wab chikhing, jirsi jib chichi danba. Cui nyongba samu tang tang tang jirgi hing, yinzhi xtongli gilmarong. Some 嗯, 从我们的沃克的龙城当, Likong suji mong saur ngolgi. Dertik xie yil, drahi donjib dang, dobdini jia, dabzang roma ji yin, kapar ngajang siyamsir tar yin. Cor nguna jangzhuk nianchen kong, orkila nianjur dini, orkila longchen ni, nishtong nirjigli, da sambi, cim nikhin yin.
2: Chichan Jalubzil Rangmi Lam Khadr, Ngati Lamptun Uchi Chamchin Chi Lambal.
3: Chichan Jalubzil Rangmi Lam Khadr, Ngati Nyamuk Tamchin Doru Chi Lapshin. Jalubzil Lamptun.

0: 레르나 바데나 공그 아츠움 데그 아츠움 바포인티나다 돈드 가케 모스카랑게 아츠워스칼 마시마답다 데나 데링그 렌슨디낭데 남튼숑노 고스톰니가 다 코닝아치 잡게 년당스가 데나 니긴트르 나치 냠치기다 다랑코르 쳄시르크르코르게 잔데 통통자치니엔 주일 잔데 샤이네인지나
1: 다 아추 랑가 거클랑 쿠르게 공그셰코 누고 랑쿠르긴데 쳔보 어 로치가 나즈르케 랑쿠르즈기 옌땅나 거케 소에네 어 십시르케 테니 다 디글람 자바 마토니 응네 타오즈게 촌니 소나 로 어다 니와 땅로 즈와니가 아 지즈군으로다 자름 그 십시르게 주 마르토꾸이 아젠바 어다 로치콰로 제팔로 조와 쳔마오타 거케 소에네 추 안디 다주 십시 사특게 십시에 군이 더 뭐지 디엔체가 로치가 옐론 손노 아다 로치가 십시 당직 디마절로 종아게 옐론 손노 다우즈게 촌이 손나 아다 로치가 촌이 십시 당 니리에 군이 더 뭐지 원정 다 탕거 지글럼 살아왔다 쳔모즈 그러지 당마다 어 다 탕거 지글럼 살아왔다 다우즈게 촌이 손나 다주 로치가 능즈르게 랑쿠르 요텔 보즈고가 오 그렇게 소연에 니 자름 그 십시에 주고 나반다 탕직 그 지망 당수고 지만 당노 강라디나 다 로 니와 당 로 즈와 디헨체가 로 제파라 자름 그 십시에 탑게 어 그렇게 소네 아 자름 그 십시 탑에 주군디 아 그렇게 시즈군 가정난로 지만 당소 다 로 찌가 나즈르 그 랑쿠르 요틀 보다 어 탕니 마르도 그 십시 사츠게 소네 십시에 머고 다 강라디나 추 아 로 직과라 로 저와니가 말도 그 십시 사츠게 여름 바신리니 말도 그 십시에 머고 그 니 자름 니 십시에 고스고노 다 추 카프르카는 그 점저 도틈 직니 직니 숨가 말락가라카 그 십시에 탑느라 직니 아 디한체가 니네 다 준 점저니 도르카는 나랑 쿠르도도 머카스고노 디노 소에네 아 다른 거 로출 황이라 답탕락 천니가 천니가 소나 댓글 그 십시에 타와 따따오즈게 천니 소나 어 창마우터 르메너 가르마카나 머고니 도모자 아 도모르 다 쩨땅가 중에 공기시 고노그랑 그 가르칼랑 쿠르쳔보 어 쩨틀랑 쿠르쳔보 딱 가라그메랑 쿠르 요츠포터 로치그 나즈린 당나 로 니근 촌니 십시 탕크르 예군르라 온정 십시르 남바근 촌니 당게 다스 마시노르 로 니와 당 로 즈와 로 제팔라스과 자름 그 십시르주 르메 그 십시르주 터라 다 랑가 람바즈 진니 십시 사츠니 십시르 로 직과라 로 조아니가 말도 꽤 매끈다 참하고 이런 좋더라 다 지금 서와가 넘든지 디 한체가 로 찍어 연스가 어 당에 공부시고 누구랑 그런데 전부 로 찍어 연 다 주도 로 조아가 옛날에 죽로 니흐노 나라 죽 참마 어디 치즈 그러지도나 로 찍은 촌에 십시 탕지게 좀 말도 꽤 능거 지금 서 지금 냥와 어 다 로 조아가 옛거 어 랑코 전부 로 찍은 거 십시 탕니에 주고 지금 또 매니 당서고가 매니 당서고가 다 주도 로 어 조아로나 니흐로나 섬질로나 어 다 로 찍게 십시 탕 찍 말도 꽤 예머고 근데 지금 서와가 넘도인다 디 한체가 찌저도나 당에 공부시고 누구 어 철다가 지금 나라라 당마 다우즈게 촌에 소나 어 치즈그래도 당나 로 직과게 옛노노노 그 철다 참아오다 로리아 탕크르 십시레 군을 언정 어다 다우 다 탕그 어니 공거 랑크르크 지금 사람한테 당니가 떠니 데리 어다 랑크르크 십시르 그 나바르 니가 직바 직 총지르고 어다 로 찍은 나즈르 그 철다 요츠포터 아 다 치즈그르지 당나 아 로 니와 당 로 즈와 또 제팔아스파 자름게 십시레 탑까 디헨제가 그렇게 십시르 그 나바게 되니 나라 로 찍은 나즈르 그 철다 요츠포 로 니근 촌에 십시르 탕치게 주더라 디낭게 십시르 사츠게 십시레 군노 아 다 로 직과라 로 조아니가 말도 꿰매가 다 공글랑 쿠르크 십시라니가 남바 안아바나라 로 찌게 연거 쳤다 요체보 로 찌게 탕찌게 십시라 주더 아 인다 다우즈게 촌에 소나 아추 다 탕거 드글럼 사와가 넘거 아 십시르크 남바더 니 헨체가 치즈그래도 당나 당이 공그시에 고노가 어 십시르크 남바 사와 아미나 니 드글럼 사와니 콘스 마똑노란자 양나 치즈군으로 아 니 고르컴다 르그마 탐니 아 너무 그렇게 잘해요. 그 찌그 찌즈 그래도 당나 아주 랑그 가르클랑 쿠르 연종이야. 찌즈 군으로 랑 쿠르크 득득 그거 당 그거 맹글랑 쿠르크 당나요. 제르크 그 그렇게 손이 면보 차지. 다 지금 로출 환이 그런 라카나. 어 다 얘긴 듯은 보 찌즈 군 전부 랑 쿠르크 공그 득글람 지나 주고 양나 공그 잘음 그 십시래 주란데 뭐 니트스 맞사가. 디 한체 그릭 니와 모이 당나 다 회지나 아주 랑글랑 쿠르크 시엠난다. 양나 시가 남반난다. 어떠 지르조에 당노. 오야 랑가 소에네 영랑 쿠르크 녹저 땅이란 라야나 랑 쿠르크 젠바그 찌 저 땅에네 치저 땅나 단 점저크 오 징그르데 톡소노 쳔보 오 징그르 강르즈나 시옙 남바트 랑가 섬제데리 저조 시 땅니 마슬 오 아춘 점저 상소에

네 아다 동굴 마에 누구를 잼보 어 동굴 마에 네 징거 그 쳇바 잡던 놈 잼보도 요철부터 저스도나다 공거 추탈 안코를 남거 로에니 참아라 랑코테 다로 소만이네 니 참아라 다 저스도나 어 공거 지금 살아 잘음 거 십시래 주라다가 아 디 코르타 그렇게 아름 못 잡겠지 아름 못 잡고 제 인직 뭐니가 로레 소네 십시 사츠 그 십시래 군이도 모른다 그 니와무 그렇게 선바무 간르다다 점점 돈진 잡챈숑 땅에네 랑코르 그 시나바레 시츠가든 저스도노 잼보 오야 돈진 잡챈숑 땅노 잼보 코르타 영 어 저즈그레드 땅나 아 공거 자름 그 십시 자양나 십시 그 지금 살아는데 아 코르컴난 로저가 못 잡건데 공긍이 셴노 거르긴데 선보 나마츠노 마르토게다 르기 잼바 요츠포토 공거 아추셰코노고 추랑코르타 아 공거랑 코르긴데 잼보 옌당나 아다 치서당 십시 그 코르니 지금 살아가고 코니 십시 했던 더모즈그라 아 더모즈그라 디답거 다 다탕거 아추 십시 그 코르니 더모즈그 산적 주야라 아 정마오 과든지

조건 아마 대세적인 거 되는 건 다시 남튼 건 된스나 돈 섬든 인적 된스 뒤에 좀 든간 카라와 달지라 히당 타기 돈저 다르클와 담진초 쥐 다르클와 안득 차량 당 섬들은 챙이인 답선 엄마가 선루시 달리 제적 년름 단돈 전신의 갑게 되모

0: Kuli 其中的南巴地 相亲时中的经历地处理 Sartre的左利间 咱们当前就被咱们这个短缺的这些的财政和领同步的电力查实际相信图画等专利切划 从你的口里个贼扎,人特能正把这些的,让生个盲人黄局的,必胜投影片集了,给不动机。甘肃理工界电子多动界没成用界甘车人不协巴等这个界门当啥卡斯等切利切次了监督的动画达克了多动界监督的提升的动画这些呢甘肃下部是理工界电子参他单松协议
1: 진초리 코등은 보자히 타나 제용 젠젠르 잉 식뇽 시바데다가 먹는나 체르비 어꾸르 찌그찌그데다가나 잔히제 거바식 등다버 디 가치 데닐라 자히 펀조 영치르 로접든제 조니 디급데르 지그자르다 정숑 자히 펀조 제강 찌그 로르고데 디강게 시바식만 만정 로름 선비 로데르 쿠쿠 포온 정화 등냠다 긍찌긴 잔드르 시글라 따르 송아리 긍찌 지그사르 포온 정화 등아르 크끔만음 파르지그 차르지그 셰바 등 지키 시글라 긍찌그 제초 셰바 긍찌그 고능더 펜바 지지 초르능디 쿠로르다 멍니게 숑 당오마지그 영마낭이 정 초스타 시그샤 기너마나시비 홀로르다 숑위 삼슬데나 사밀린디 바시기낭 디 고릉거 푸젠데 마시그던지른조와 쿠일라 응쿠르마슬 톤정거 갑서 자히펀 소고사디 가이저거 초비 긍저거 간르바 땅 자체바 니마 돈르비지 소브지 긍저거 르크다담 자히펀 소고지 급데디 긍저거 저거시 탕거 사창마 감니다 송요비 긍기 긍저거 저거 사른제체 저거 지힐도 요바 사이브르 잔젠데 언정어 쿠앙이니 긍찌글라 하증가 닝궁어 게르긴 땅 롭조가남 나수 셰징요나 쿠시그비 조위 쩨응을 고르 니르가 이니비 긍찌그체니 리스르라비능나 긍찌그저거슈 가능기 큰요 차르친바비디 스마젠남 롭킹 땅 양나냐 킹데 유니다 요나 쿠시그비 긍찌그펜시 곤점데 영땅 샤르데 종데르 셰징요 호난 롭친 던정비 가서 자기 펀소디 긍서를 쌓출시디 긍찌그로슬 큰거 조이띠 종들능 식바당 타나 이탈리 긍찌그로슬 큰시기 중국은 냄득시 비초당 식뇽 이정점만 니자석능니 마앙아 마스도 아담튼 슝메낭 자기 펀소는 아담튼 슝위 지제식인 키 응응극셀롱메 버르담즈응디 카퍼르젠니 쳇다랑가 아퍼르셰급 카버지 바르니니 가르창가라 크 사머르데지 아피 추 신로르지 바인시비 아잠는 치비 가데적숑 너버르데 조티 종들라시 버르 고롬바 막스마스토기 바티지 아파 날리 공초응데 제르데 조지 그등 나 이슈니 마리용데 조지 흥와숙제 인시샬 다통전 뎀직능시기칠 자기 펀소디 롭승게 디술 요츠라리 등니 긍서르 쇼리리데 람라 소켄 요퍼마슬 시그드이테 쩨응을잉 소위 쩨응이제능니 뇽어 뇽어시니 더소고 문속시팅 요바 아피 타니 히제메 긍츠기 사미 삽실 마타바능진 쿠 아피 자기 펀소디 가슈거데르 삼히시 마타바 자기 펀소고 이탈르른 조 마타브낭 아피샤비 자히 펀소그제 긍와 쪼진시비 아잠닌제 가차데 돈나니 반자데 디지제 로실르거릉라 자히 펀소그지 렁팀데 젤와 텅 시기증시뇽메 자히 펀소그지 셰제르 니퉁 녀르니 로능 긍지글이긍라 칼로제르비 디크바 므글슬와시긴세르 자히 펀소그지 다르타앙 다똥 사일르 젠타바시긴 로디 롱구르 ku yung shibbi jik chul sor jung zin cha shik tib shikini cha jik shi jing yuk kib. Nyin shik gung mur lor da kab di yishu nor nag rik ghe zai chiba hwa din chan li ji kabar yung ni. Cha hi pen zog, nyin na ni jie ji ni chu nga su tung nyam da shin jing la jandir shi tan jo kum yu tam ser. Kabar ji gu jie me naang sem gil tib ni lag ba an dar ngu zam shiung. Kab di ni zil shi chin shi kib cha hi pen zog Dārta yinnaang semgil caimai tib. Dēnā kī tāng tāng būr yīshū nōr nāg rākāgā cāpshī nī ngī sī ndrāndir lāshīg bā yīn bīrī. Ndrāndir dī chūt rākāg yung jī gāng chīg nī zāng bārī lā dī nāng gā chīg nā kī zāng bārī. Chāhī pāncūg lā cūnī shē nā gāng chīg zhīlum tāng gā cār lōng ngō mā nā nī tōng nier zhī lō nī zōng zhī nī ngū zāng bārī. Lūdī dāni bīr yīshū nōr nāg rākāgā dān shī dār Waiwur di bi, lo sir temzil wunbi, zhunggu tang walu nzatan gang zhig njandir nang shigni. Waiwur jia kubi jia, yuwa ni sim na zhun rikag tang njandir shibari. Adang apar ramzi surungun torgung akang zhi ramdi nyamjin akab dangpo ngisan zhanggo samkhang. Jigatir yishu nornagar kaki jaka tang zhi tang zhanggo.

0: Цангмангби рангил ди нга цурун ди тэгшини шипа гэнчэг жондэр нэнгдэ шигбэр рэван дунжин ё. Цормуна рэмди нямжэн ди нжан шигма тэм лу чэчэгдэ дэнгви лу чунгэ гэнчэг ба нэм нжан тэгхтэн шигби горгэб ё шунг. Нжан ри шэнэнгэ нжандэр дэн нжан тэнгмангви нжэнжи ди шипа намла нжан ри нжамдэ дайму вани чунгэг шигби нжан шигбэр джэр ё джи лимин джипшэчэн. 生成能够跟这个在这边玩的简直把当时不等离这个节客人投资了的你不是兄弟那种跟这个把那么了真的是蒙古的习惯等生成不是中国国科不做能谁的那种中的这些公拍了的国的这个人物才得劲西班牙的牌子差不谁的从我们的人的娘真的习惯自己的习惯了真的等的没从没多不去有更多人有讲
1: 가신등간천대이손은 Рэбгүн танка дан кэсэр жунг, ма цун гуэдэй сүгдэ, хэлэ жэг нам чэнг дэг нжан рэй шэнэн дэн джэмтун шэжэн ёу бэй, гэн чэг ра ба дэй гэчу дэ хэ жэг дэн зүл кэн дэ гэр ёу. Цолмун арымдэй ням жэн дэ тэ чэн дэ дэг сэм сэн яр ёу ла, жэ шу шэ рэн жэн дэр шэ дэй сани дэй чэг шэн ба нам ла цам жэр шэ чуг сэр. Ешу нор нэг рэ кэг шэ рэн жэн дэр ла шэ дэй, рэм нэм нам ян рэнгэн мэ бэр пай дэн жэн цэ бэр гэр ёу. Мэнгэ хийти чөцө гэнэ юмши дитэ косе зөвжил дэмбэнгэн цолмны ишуа инсэр мэнгэ хи сати ежон лангум царди косе лгтэр капэр нэнгэ гэнрэ дэн сатэн гэн дабэр дэнди чөти ти дэн дэнэ нга цу пай инсэр пэнцук жа хи ди лгдэ дов хэн дэн жин ё ку пай лэн дэш тул зон нэ ца ца ырэр ди хтун жин би ала хэн хтам ди дэ сани нэ ин ཁེ ན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དེ རིམ པའི སེ ཆེ པའི འཛིན ཡིག ལང ཡོ ལ ད ལུར སེ རིམ པར རྒྱུག ཆུ ཚི ཡོ གང ཅིག རྒྱུག མི ཐུབ ནའང ངས ཐོབ ཐང རྒྱུ ནས མི ཐད རེ ཁག ལ ཞབ ཞུ སྒྲུབ རྒྱུ ཡིན ལ ན ཇུ ནི ཇོང དེར ལས དོན ལ ཞི རྒྱུ ཅུང ཚམ ཇོག རྒྱུ ཡིན ཟེར རྒྱང རང གི གང རེ སྔར བཞིན ནི རྒྱུ ཆག ལ སེམ དེ ན ནད མན དེ དག སེམ གྱི ཉན བཞིན ཡོ ཅང ས གཞན དེ དང གི གང ཅིག གི ཕུ སམ དེ ས ཆིན དོན ནས ཡོང བཞིན པ དེན ཁང ཞི ཡོ ཡང ཁ ནང པ ཐང དེ ཤོག པའི སང རྒྱུ ལེན ཚན ཤེ ཚར སོང ལེན ཚན དེ ཙོམ རིག པ ལྷ མོ ཚེ རང དང ཙོམ རིག འགན ཁར བ སོ ནམ ཚེ རང དང ཚོ མོ ཁྱེལ ཏར ཁལ བ ཞིག ལོ ཆེ ཆེ བ ཏར ཁལ བ ངང ཅག ཚེ རང དང སོ ནམ རིན ཆིན ཡན ཚེམ གུན ཡ དང རིག འཛིན རོ མ ཉི ཅི ཤེ ནི ད དེ མོ ཤི
2: ཁཏམ ཅ བེན པ རེ རེ ན དེ ཅ མོ ཅ ཡིན
3: དེ མོ ཏ རེ རེ ནི གང ཅུང ཅ སེ ཧཏམ ཡིན
4: གང ཅུང སེ ཧཏམ
5: ཛ་ཤང སེབི ཉན་ཁུན རོགས་པ ནམ་པ ཁན་ནམ་པ དེ་མོ ཡན་ན་ དར་ད་ ཁེ་ཅག་ ཉན་ལམ་ དེ་ འཇོ་ཅིན་པ དེ ང་ཚོ ཚོར་མིན ཇོ་ནོག ཉན་ཐིན ཁང ཝར་ཁ ལོང་ཐིན གེ གང་ཇོང ཤ་ལང་ གལེ་ཚིན གིན དེ་རང་ གེ གང་ཇོང ཤ་ལང གལེ་ཚིན དེ ངི ཁེ་ཅག་ལན དོན ཟིན དང སོམ དིག ཤེལང་ ཨ་ཁབ་ཟང་ ནམ གིལ་གིན རེད་པ ནམ་པ དེ་རང་ གེ ལེན་ཚིན དེ ནང ཡིན གིན ཚ་མ་རིག་གེ ཤམཞིག་ ནེ་བཏང རེལ་བི ཡོ་ལང་ སེ ནི ནམོ གབ ལང་ཤིས གོ་དིག ཤིཡོལ ཚ་མ་རིག་ན དེ ཚོན གིན ཀྲུང ཁེ ཕཤུང སོགིན རིག ནེ རྒྱན ཚན དང དར ཕལ གོ ནེ ཀབ ཐོན དེ ཚོན གིན ད རང རྒྱ གེ ཏང ཉོམ རིག་གེ ཕཤུང སོགིན རིག ནེ གེ ཐོ གེ ནོར རེན བུ ཆི ཏབ ཟིག རེན ཤན ནར མ ཤོ གེ མེ གེ རྒྱན ཚན ཆི ཟག གཟན ཚ་མ་རིག་ན དེ གིན གིན ཏན ཚིག རིག་པ དང ཆེལ རིག་པ དནི མ་རིག་ རིག་པ ལ ཚོ ཁ རིག་ཚན ཆབ ཁོང སོ སོ གེ ཐོན ན ཤམཞིག གེ དོན ཉན གཅིན དནི མ ཚིག གེ རིག་ཚན སར་བ མང པུ ཟག ཤམཞིག གེ རིག་ལམ སར་བ མང པུ ཟག དོན ཏུལ ཐབ གོ ནི ཐམ གོ ན ཨ དེ དེ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
6: 야간나 데모
7: 어 무슨바 데모
6: 데모인 데모인 데랑 다 샤와게 제승거 촌인 거 수잔데 덩린 일이 데랑 달링칸 요노초 티지치시네
7: 무슨바 티지치
6: 야야 데나 토머 키는 게 어쩌스겠잖아 자신한 거나 발라
7: 아레레 닌영아 미르 부모 치텐세네 데나가 안지나 총음을 돌자 제모 오르 바솔은 거 기겐지 어 당간지나 줄은 좀 지긴이글와 이제 배나서 다른데 어 고마라 다 제막을 건데 순지글아 어떤 모이너리
6: 제제 다 참아가 쇼던데 키 심지기라 하름 노츠무즈 거선
7: 다 배체 루 직슴도 무슨 거
5: 제 롱무 쳤음다가 롭중라 심지긴 고름 그토니 추어랑 그 샘나니 다다 참아르 가세고는데 지다버스가 닌생게 요간다
7: 제마르 반데 이제나 동히 푸숑 소진르기 니토크 저차게 친지기 님 체크 중국의 제치된 누가 저처럼들은 통다와 통트니 아르긴체 아나마 신지기 꾸지나요 아니요 그 거주하는 통체무요니 동지리 나른가 존지나 시제라 송이 돈이 꾸지나 시숙의 교와 몽우가르긴 체인데 신지기 꾸노 너르긴 누가 지금 중화가 표성소진이긴 인더가 아른 통라 돈이 그 대라요 니히 체무지 동다 시지르거 월라초나 요트송 디쯩거 가운데다 소혼 시글은거 잠누가 덴츠기치 콜로테나 바바지 용적건다 수치 콜로스건들이 더다버가다 제마고고가 야중가 희즈 가득대 올라지스 아지스가 가때 능때 우다 찐랭군 누군 구쯤 디한체나 능땡가 이렇게 종들근 들가다 우다다 근데 아지준데 낸때 있군이 근데 자통 있군이 너무가 가지 있는 거다 그 제마르카가 된진데 우다 지준데 천리자치 때 마트스 템바 셔트르가 가득데 루자와 마기비 루디스 군운데다 제만 안데 라스 화가다 우쩍게다 지는 들어로 구참이데던 제마가 된진다 우더지스 서버터 아무도 자와 루데 히라가 루무 쩌던 거랑 자클 외우 들 카메라라 속한데 던 들 싫어 올라요 제마 안데라 들 제마 안앙이 라스 화가 아종들까 우크게다 지는 마체가 진능 거 제마 안앙인데 그거 간데잖는데 던 성포 공반들다 천년 거 소스 뒤에지는 차와 치치 성기가 디라가 소시능들라 올라다 제마르 반다 자체대 좀 우창스
6: 제제 다 참아르칸 데잉기나 르그존 심지킹이 튼니 다 세숙즈나 주고 야나 야급 잔뜩니 내 심지기노 그니 틀숨스
7: 통제랍각 그 지루자와 정세군 너가 다 참아 근디 자이가 다 도매지스 지르다 지르 정망고라 지르띠 올럭스스 지타가다 자가일라 드러냐 니훈거 사찬데 주니나 제마가 체년도 자체 못들 맡았어. 맡았으라 자크라 존재나 제마르 바가 쏜는 전고 키와 마숑동스. 마숑니 무체크 들까가 덴지르까가 영 나와 구나마임베 흐스로비튼 타클라 흐진 사모티다. 디다그다 흐퍼트 제마 근친 데 존재나 자크르가 체녀르 바가 루지가 떠나 군이 개친 스송크. 소콘 슈글은가 다완딘 증군우가 키와가 너는 회된 취정대 존재나 흑진 아뜨기 진이 뚱무지리 회정된 지나 시로왔던 노악을 호흡 마즈그 그거 제마 근진다 흑가땅 가서 롱정이 오는데 되나요 그가 흑진 진우 히득 뜻자가다 그거 지라 덤바가 지그 자클그 체녀릭 반드가 신직인 대초나 회된 취정과 공안도 사회 중대다 지 메뜸으로 마즈그리 실랑아초나 어르스그 키와 사치 바스키스군은 너가다 아르비트 바스군 단지 제마 디등은 거 야치스리 너도 혼다 치스종이 됐던 도콘 치적과 제마가 공한데 싶었어 들었다 시제 칸들다 제마릭 바고고가 신직과 고성 제마 디등은 거 제마 난제스군은 너가 럭제가 스무 흑가들 럭순숑다 그라라 허트이메크 메누그다가다 제마 난제가 고가 신직도 그가도 동차다고 그랬어 지금은 치 담바가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키와 제무 일치세군은 너가다 제마 난데고 원진데 저시대동이 젠세고고 너도 혼다 수콘도 정대다 그거 신직거 시스 마스 제마 난데 존재나 제마 근띠근 려와이노 고득리 아래자라 너도 고득 측근제 장식 말이 제마 근띠근은 숭누가 아르카 정말 아저시대동이 흐시로와가 흐다완다 아자 첨부글럭이 제마가 아종데 그거 앙일럭비군이 폐지 첨부당 경악인은 침패라 냥가 자크라 손으로 왼쪽다 아자 진진 롱무스군 너가 저로 지그슨 지 소지글와 제마 난제크 럭제크 스문데다 배튼제통스 배튼제즈그라 자농특신통한 니와그 진실대통이 니코가 신직도 다른 시제는 이마트스 자랑 특친 통 니와가 지금은

0: Semanan de kukuk shenjigdi ir chesugun kono shenu kiwan da tende tongta shjeta shjena ters. Kuga jigna semanan de kukuk shenjigin dikora lgjizgiz xamun jugnu arag ni xafr dolota chemu sugun daga mbramba nanga tomi sugun dagri. Zihen cheka miyasaka sugun daga yung semanan de tong drenu ga shenjigin tukunda ajache telde tongi nyukunga yende yung semanan de kukuk shenjigi juga guzan dara da pejian yu jungu zangsig. Nyukunga semanan de kukuk shenjigdi 소진한 그 알비 특바지 정말 아디든 거는가 너도 근데 치즈 좀 됐던다 됐는지 디다가 교화 채무 와타나베 쇼코스고는 더겠다 다 근데 정말 디든 거는가 알비 특하서 군달라 디근 려와 속은 친척은 려와 너도 근데 그 심지게 눈들었다 고참동스 아래따라 정말 난데 그 심지게 내 존재난 유화 존나 지 아직 교화 카나쿠라 엔쇼스고는 늘었다 구장스 그건도 회된 지적과 체마가 공한데 신직시구나 체만 안 되는데 치 메트머로 와가 종력게 친지 그러지 너무 그건 있어 사무태 될 되던다 공의 신우가 실은 거 키와 일치서 구는데 그 신직 그 리본데 아등적 줄았다 지적과 다 되던 저비 라스과 그 전우가다 체만 안 되고 그 시즌 마스터스 디즈그나 도콘 체무 토사키서 구는데 그 체만 안 되고 원성글이 너도 근데 니혼께다 전이 메체고 그 회대 취적과 총디 루츠킨도 되나봐. 더러 회대 취적과 아주는 말리니긴 대화지 못해. 더럴까 싶어하실 때등 제만한데 그 무슨 걸리는데다 그가 시판에 통하던데. 자랑 특히 친통 아니와가 지금은 어떤 그 사찰들을 이를 쳐서 군대가 신지가 강수가 됐던 그걸 소마할까가다 제만한데 그 신지가 진정성. 아 자크라 초나요 교화 채무 갖다 가르서 군은 더라 일본 그 교화 채무 나가사키 호전서 군. 데니기다 냔데까 제만난데까 아랑똥가 지흑가 측지 후루까 동원이 마찬가지가 밴데 이가 졌어 지라 니흑으로라 그쩌와군 군데 니홍고 오타니스로 소자 제목이 기긴 후쿠다요 이친다가 사자웬 친거 제마 아르키들 돈데 니홍게 뜻졌어 디 지그나 워르바가 기흥적진 컨크리트 좀 깨진거 아제초 때마른 친거 자누고 제만난데 그 려와 난데 텔람 세시에서 군었다 니홍게 뜻졌어 너무 왔던데 땅다 니홍고 사찬들어요 오직 제 말을 봐 신직시 주고 구참스기 다들 그 시직 그 교환들 거가 제 말을 봐네 신직이 있는 건 리와 저기 장신한
1: 제제간라 추랑이 더 생기나 제 말을 그 인터넷에 다 속속 강 신직이 건들
0: 나 전화다 주 과담바 그 제목 갖고 내신 주군지
1: 제제 과담바 그 제목 그 쇼픽은 있을 것 건더니 다 신직이 있는 라모 쳐먹어
0: 레레 단도 시제라 딜스나 과담바 그 시제 갖고 신리들까 시적의 차니 과담바가 제마가 숑패고 것인지 그지. 들어 과담바가 개치금이 요하고 것인지 그지. 들어 나쁜 차와 치치 성기가 제마가 공하 것인지. 너무 쓴거 나도 너무 좋고 뭐. 다 순인데 너 주선 부당이 리리즈 말하죠. 저기 장속 시주에 단데 지속 그런 거 준다 몸시 코메까.
1: 댕가 댕가.
0: 그래. 나 너무 과담바가 제미 숑패고 것인지 니친다고 그지. 내 존재 나 일본고 오타니스로 돌자 제목이 흔적 큰 거는 아주 좋노가. 정은 오빠 존지 성기가 잡노가 제만 안 듣건 듣까 덕시에 디와서 그러는데 지금 자치 자극으로 거듭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치 고적으로 아무로든 싫어가 잡노가 제만 안이가 간전도 거듭잖아요. 그래서 니 동안 저거로 파스코 효과서 그 어디리가 교환다가 저런 저런 성기가 잡노가 제마히라 로만델 거들 됐던 거 거듭잖아요. 달라스 화가다 너 지나치들 나다 과단 송번 쇼그드긴데 회도 마튼 군거 영원아 과단바가 키와가 잡누가 된지 다리 도리즈가 시직 키와가 그 욕. 아 그 욕그라라 과단바가 회정 공부를간 자시자. 들까 숙지가 아득이. 너무 네가 회전 전으로 너무 좋다. 다티베다 통지메크. 쇼그드긴데 회도 전누가 지그나 대저시 누가 과단바가 키와 시적바가 제마고와 누군데 신지기 누군 리와요. 다 숭욕. 숭욕그라라 과담바가 제마가 편진데 아무것도 되던 과담바가 제마띠 오긍진가 제마가 전세가 나아지게 되던 신지가 능력은 리보다 그러나다 일본가 신직바 니시자와 품이기도서 그는 더가 잡는거다 어제 제마를 비송 배송도 그래 단데 그러지 당아 시진나보다누
1: 제제제
0: 다 제때는 던지나 니시자와 이겐 그거 브람바가 대신 셋존지 그건데 촌보와 쇼크 호등을 아까시나 홍이 동조 아니네 계속 대신에 좀 대초진나 담바 첨부 승극이 좋고 뭐. 띠근 난거 오지 체마릭 바가 숑패띠 그거 담바 첨부 아니기 되던다. 제 바좀 뜸스리. 띠그 담바 도무 오지 체마릭 비 루지 지세에서 그는들은

0: 그 신직근 있잖아 근데 저나 과담바 손이나 저와 지치 성긴 디권다 시제나 신직직에서 하장자 전부 좀 듣던 거지 설렁가 교화 전부 밴드 카프스고는 너가다 절로 찍거든 지 돈지 걸로 주네가 저와 지치 성기 어찌 희셜에 나적다 대비 희진 너무 그 시점 속 시점 때건 구 잔을 시적고 나다 저와 지치 성기 근 제 바남틀 들까 조직가 그 속과 니와도 청설 들라과 시 들어 시점 근 지 잔을 시적고 나다 센도 연친 흑자 추된 거 잡는 거 제마 이렇게 근 려와 너도 근 대시던 좀하다 저와 지치 성기 그 송자가 저거 롱도 속서 그 뭐 다 롱젠 들까지 실대던다 저와가 누르던가 유와라 들어 체벨라 속한데 셰파던 됐던 너무 신지게 속고 단 내 손지나 저와 지치 성기가 제마던 레노가 시제카는 송노가 신직근리가 토동은 듣고 듯이
1: 지
0: 아 디엔체는 지그 자치 자쓴 걸로 짠노가 디라 지치바니 진입이 벌죠 어제 능대지 희실려 남식가 시지스군 회장진은 센도엔체 흑자 추된 거 짠노가 재미 송처스군은 더 콘서트 됐던 앙울우된 히라라 저와 지치 성기 들 사자엔지다 늦추선 보고 제마가 따와도 그니까 얼마나 이죠스고 디즈그는 실로 찍을 자치 자극을로 더위드 프로젝션스 그는 너가다 사자 왼친근 제남 들 소진 제한 체크다 군거 자누가 된지그 벌저 그걸 벌저들까 럭지만데 치가 송당스 송누가 다벌가 니와 친구들 달라스 과 시바당 됐던 사자 왼친라 앙물우된 히로 저와 지치 성기 선부거다 제마가 공안데 신진나스고 뜻고때가 신직가른 통대 천지나 그거 신직그 리브나 죽고 그거 신직가른 통대 시제 가존이나 하정 그 흑진 진이 뜸으리 단 내가 셀로나다 저 워크 제마르 바라 아기스 사자 웬첸다 저와 지치 성기 그 제마가 공한데 신직이 죽고 누가 공급 교환도 뜻과 신직인데 천지나 시제 각거 과담바가 신직과 니완다는 거지나 말랑 탐에서 그제다 아래 따라 그치 신직 때 천지나 회지르 바지 다 지시겠다 수출 시에서 근데 너가 신지 그 탐지 찍어서 아주 신는데요 마랑 탐에 꺼냈던 것이지 설렁 그 교환 들까 그 몇 주나 된 대통에 흑가들 어찌 아르 그 맡은 누가 과담바 그 교화 그 잔누 그 제마 그 된지라 들어 사자연 주다 건가지 않 생각 순번라 수화가 아니 처지 히트 아래 따라 워크 그 교화 난 그 제마 그 바가 공화 침무 돈 줄 거들은 저 스키 디체르 대통에 그치 신지 근 리버 대치 시더 디나 주네 많이 누네요 동이 그래 회즈 렌즈나 사자 왼친 그 자누 그 제마 그때 된데 존이나 딱 근데 시제 그 교환 늘까 그 신직근 리버 때 된데 동에 사자 왼친 그 제마 그때 그 베즈 그가 니처 들 그걸 럭지마 그 숭알라스 관도 가 니처 히트크 아래 따라 사자 왼친 그 제마 바가 공화 문다와 지스 돈 죽고 그런 데 스티 체르 그 신직근 리버 때 디나 줄렘니크 지타 그다 니티나 스다 그나다 지라 니흐글루라 자쩌바고 워크 제마 바 퍼퍼트 능가 과담바가 제마가 신직인데 듣건데 시제카가 니와라 전한다가 제마르바가 조샹이야 신직인 정도는 리버 같고 대라로 숨매 끄는 게 맞고 약간 너가 니홍대 천지나요 기와 제모 너 니홍가 나태노타 제모가 기긴 오노다스 그는 너가다 저와 치치 성기 된지지 아이와라시 빠지 너무 그 전우가다 저와 그 제마가 그것이 좀 맞았고 뭐하더니 마체가 시점 때까 그가 죽지가 아디 됐더니 워크 건디 크가 쪼삐르 빠진 너무 후자진 크 그랬잖아 뭐. 다 기완 내 천지나 워크 디라가 걸그 이기찬데 니혼 그께라 무초시 군은들 아까나다 시지 하쯤 그 치가. 서버터 아루 기덴 바가 제마르 반데 신직 신켄 그 자니세나 그가 시지 각그 기와 도마리. 아래 따라 워크 디라스 군은 내 천나 제마가는가. 내 천나 아 곰바즈 그나 송이 됐던 때라 지도일라 됐더니 아가고라 쉬고가 쪼빠가 그람도 냠뇽 쪼빠가 더카가 냠뇽다 마즈 마스나 고알랭카누가 아니라 마즈크 디 테니 당즈잖아 그거 신직대요 다 동즈게즈죠 싯다 셰빠 동구누가 아니요 마즈크
1: 지
0: 디라 공마가 누라 자쩌와고 군데 공나 셴누가 다 오타니 쯧로 친글 혼체모 후쿠다 요 이치세고는 너가다 사자 왼친거 제마 아르크들글 요 동니 직하고 브랜드다 요건께 되지. 디가 헨체나 when the caps 그노라 데비드 잭슨 라스과가다 휘지르 바가 신지크 타와텐 데땅이 사펜 라스과가 제마르카가 신지긴데 예종노 늦던 아들나 소콘 후쿠다 요 이친다가 제마르크 데고가 신지긴데 손나다 아고 좋된 지위다가 아주 샤 치스 종다니 사펜 그 제마가 다와 그 치치네 속도 종다니 너무 그 치치 요 거즈 되게 좀 좋지. 아래 따라 그거 자와가 제마가 그거 현진데 자와 지치 성기 등 사자벤트 있지 남주라시 빠서 군는다라 아중이었다가 나여서 군노시 좀 너니가 맞도맥 네 니가 천지나요 자와 지치 성기 등 사자벤트 너니기 있지 남주 된란 받친다 시대그 군이 신지기 군이 십바동 군이 드모지기 너 맞도 자와 지치 성기 그거 제마가 공안 되도 군데 아무지게 됐던 십바동 누가 리버스 자와니 말이 까 대천지나 자와근 제누그 제마 있지만 신데그 마퀸데 정마가 다른 회적이 메가 메누가 딱그 자와가 이거 나서 갖고인데요 구글한 잠 봐서 남 성기라 센도엔 제 흑자 주고 내니가 자누가 제마 아르크들 근 대화인데 롱정 좀 됐던데 당다 신직 바르가 그다 신직이 고통들이 아래 따라 자와 그거 아직은 나 근데 제마 있지만 센데 이거 돈지나 너그는 거 수왕이 또 맡은 바요 먹는 거 딱그 시제 가는 기와 아린가 그 딜라 형 지금 좋은데 딜라 지금 빠져 주네 내가 니 틀라요. 과담바가 송반 쇼드근다 아름그 빠뜨트누가 지나 어딜리그 파스코 효건서고 눈다가다 소혼 자와가 제마가 신지나스. 진지게 치케나 줬구나다 주무가 제녀근 중쿵 자와가 제미 다비트 좀 위군이 그래 자와가 자클가 능을 가게 된 타주운데 치가 이죽 그거 제녀를 가게 자비 능숑당 치모지 달라스 과가다 용치나 자와가 늦가 진디가 안 하는 거지 모지 달라스 과다 뭐가 싶어 놓고 뭐가 전진나 멍에가 왔던데 자와가 제마가 따군됐던 데 누구 시좀 직진이나 맞아 봐 조금. 단데 지초가 건 것들 가지고 그리크리시 사면 좋 나다지 지는 거 참총을 이니즈 그다 지 다만 내가 당다. 내가 좀 좋은 듯이 주.
1: 야야.
0: 니똥 제클로 참 누구 자와치치 성기가 안앙이 니똥 그 사지에서 그 누구 시좀 지나나. 아무로 대키라라 자와치치 성기니까 된지 주어종됐던 과담바가 키와 저거 된지 좀 땅도 치면서 니도군 대세 빨대 등에 지라 지식이 빠니 진이벨거 오지 테마릭 바가 된 진도 근데 너나 자종도 치가 지식 대치게 배지야 당식 대도 고디 뭐가 그렇잖아 서버터 간 더가 기와르가가 토메 자종 원제스 버터 자종 원제 노티 아이실라 르그직스 다 르그직이들 지동스 타메 달란 데와잖아 다셔 베스 나다 뭐가 시좀 지나나 버터 르그직 켄제스 니도 군데 그 아무 피 군이 셰 빠르 됐더니 자와 그 송쯤 그 토크 단데 아 뒤돈스 군은 내가 아무 시랑 전에다 이실라시 빠시고 그런 이통 직선 걸로 짜 누구 자와 치치 성기 그 텐지치 동무 마인 비 공화스 군 누구 셰쯤 전에 너숙 그 제녀릭 빠라 자와 그 제마가 공화니가 아들 됐던 셰 빠더니 아 자클 그 제녀릭 하고 루지 같은 거 아가구 그 키랑 아치 됐던 텐지 그 토나 요 누구 전차 동구 누구 가족 그렇게 진영아 텐지스 디땅 냠거 아릉직 거 좋아진 다시 넘어 좀 넘어. 아 다치 드니가 천지나 고물드득 지선 정군우 그 기와르가다 조저가 안에 친이 드모스리. 디다 그 아 좋아한 드니가 아저실 됐더니 아 자클 거 고마 그 천이 봤다. 워크 기와 난 거 텐지로 왔던 아릉직 빠지 아니 쓰지. 다 능력화 그 제마긴이 테네시나 회된 지적 거 제마 안항이 걸려 선박는 텐지를 갖고 뒤 제마 난직 거 려 저와 그 후루가 직인이 진여왔던 절대던다 싶듯이 네가 지가 소콘 친척던 희란 종이 비와서 근데 이게 근데 진전이 너무 싫어 나다 자와 그 제마 잊지 못했걸요 아와 그는 제마 난이는 나시고 누구 텐지가 나시고 근데 끊지게 됐던 아롱르가 텐지가 나시고 근데 아롱르가 텐지가 나시고 근데 스몰이 그거 자체모도 대중 너무 싫어 서프레트 텐지는 됐다 그거 아급비 텐지를 세는지라 아드피 텐지진도 뭐가 남바 안녀기 길대더니 조빠 역가가 고쪽가 시통도 근데 시빠던 소니 아 이슈 소니 뭐지 제엔 체크 시좀 지나요 자와가 안온 거 속혼다 그가 또 진냠 누구 속혼 그가 아직 거 속혼가가 텐지르가 아이와라 디가 능스기 쳇뻬 늦어가 치겠고 또 그때 실대더니 지 단지 자와라 늦숙가 덴츠그르 바가 존이 손으로 그 텐지르가 쳇뻬 근데 더하다 다시 옆에 소니 또 뭐지 대동나 아치 실거다 근데 과담바그 제마릭 반데 시제 칸의 신지기 누도 군데가 르디가 군이 지시나 단은 무슨 군이 봐
1: 레레 간럭이 군이 인기나 참아르가 그 종땅 단이 르글링 그 시에숭데 레리 인기나 시에숭난데라 심지 치기 예기 요크 심지 그 얼글음 끈득자리다리 어르종 그좀리 참으즈롱 달라스 콰라가는 카다자 마즈기타 다르탈렌 신지기 교연 카르마링가 마르트메크 티나 간럭 지기트르 지급샤난 도코니 니 마르사 도모나요 카다자가 통통즈기나
0: 디라 지금바근 군데 슬렁거 워커링 님도 군데 신지기 주고 구잠동리 지라 제거와가나 오가 깨달 칼라스 관도군데 신지기 님체크 뜻등 제누가 신디가 신지근 리워야 망하송도 디라 니흐와군 군데 슬릉고 워등 제누가 신디들까다 아자카카 쪼 이르 수시누가 정념을 크게 근데 아저주군 구참도 뭐 디땅던데 땅에 아제치 우르카가 신지가 니와라 페쇼 디가 뭐이대요 좀 희자와시 기도스 디라 공마가 누라 자쪼한데 런제크 우르크바가 신지가 디닌디스가 됐던 우르크바가 신지인데 폐지 채무송스 아래자라 신직과 차쿵라 조샤 시탈라스과가 떠니 시제카던 외특 채무송다 그간 너가 시제카고 월카가 신진도 군들까요 자카카 시조 이르 수시 누구 정념을 글라스과가 깼다 제준대 천이 나다 아랑제고 월크반다 폐지 어떤 제고가 탈라남에 빠지리 스흡벌때 디라 저거와 그 디시체 잡나 신원다 회된 지적과 채마가 중대 신직 시행구선 디땅드나 오지 체마르 바가 신직가 오거든요. 시기 처금은 시적 과단 바가 체마르 바 동네 신직이 누군 거잖다. 때때나 척. 네가 진천치드나 과단 송번 숙주가 그거마 자등 니 흐친 거 등니 젠데 회때 마트 누구 이런 거나 과단 바가 기터르가 그 잠누가 된지를까 월송스 되게 되던데. 나다 니똥 뜨끌 오는다 좀 다 알반터가 괴튼 여 들어 지직나다 시제 칸다 과단 바가 체만도 근데 신직이 좀 무장도 좀 근데 과담 송번 시고드근데 빼다 전우다가 지금이 과담바가 기와들까가다 흐다비 체벨라 들어 오지 체마르바가 베른 찌르가 오까르기 니가 저거 다트 베른 너도 군데 그가 사위주와 녀치 못한다 아니가 라카는 아응응거 이게 차들까가요 과담바가 기완들까가 너 세적 것들게 간평제 누도 것들 흐다와 아르드스 세고 누도 것들 그가 다쇼등아 괴탁 빼고는데 그가 변기치 못한다
1: 제제 다간는 그때는 우리선 심식은 했더니 갑다스가 마즈기타 다타이나인 렌싱 디슬레나인 다톤타드그나 기대는 그 잔드 돈이노 티지치시는
0: 문은 바 티지치셔
1: 야야다나니 그데모
0: 하디모
1: 레도바나 바 데른 그 렘슨 능앙아치 참아 럭비 심식 니브던 델비 갑다진 더모 그 조지즈기 고디기 달땅 다 코네 거근 아메르 포모 세팅 그 어른 거 롱우 쳤음 런 거 톱종라 심식 냠뇽데 지르지 달땅 쉐슈그나 치르그 참아 럭반달라 심지기 누그 니브도 쳔무즈 그래 그것부터 인기나 과든바가 참아르간데 심지기 고르타서 심지기 셰뜬글라가니 심지기 어글음 끙끙 구이달이 심지기 욕 심지기 캡콩 인기나라 수우 인기나 참아르가 쇼끙 그치 흐트그치난 징기 욕 대뜨가 인기나 지르지달등이 모틀즈가잉 하정 카사니 돈디니 도모즈 예타 쿠어랑일 따버 선진나라 셰숙 체키 만한다모 망푸즈크 워크 참아르반데 셴지그라 아더니 달라인기나 도능 쳔부 셰코노 근데 그 고름 그 토네다 랑리 롱히 푸숑 소진나르그니 토크 노르 렘부치다비 참아르반달라 지가 어가신 셰첸교니 니히인 셰첸교니 도모가 남바르지달이 카다즈가 요카즈 이타 뜨그나 데른 걸 엠싱기나 다탄 지그르교티 슬라톤타 렘슨드 ngi chechanglan don zin dong somrik shi nenga kapsang nam giligin. Lensin daga somrik ngayang kirwa targa ra xiigin. Hrtarkilwa hrtamdin suigin. Shikib tarkilwa gongchak cerang dong somrik rin shinigin. Lensin ar jimi nangla nga su changma yang kir jalda demu.
2: Arngi nang tuin kihtam ya gangchung si. Jangdin nga kihgo la xeer zan nil.
3: Gang 코리그 송치부 등 노지 돈님시 비 잠바 니 고직 쇼비 넘버 70 등 넘버 갑스셔
4: 시진핑기 르제스르 종득 고르글랑와
5: 냥크남바 통디 시진핑기 제스르 종득 고르글랑와 시비 잠비난데 삼루니르 등거갑 조브질비 중어 창점 진속 탕선비 공든 토드 지기지르 단뜨기 시기시비 크당부 당지인
3: 등용제 삼루 지기지르 숑아연나 다줄라 제용 머리크가 머멍제 삼루 등 로스트부 지기지르 셰타바 등 지르지라 근들 동위 젤히 쳔부시 치그터 ཁོ བའི ཚང འཛོམ ཅན ཚོགས ཐོག དུ

야 냥니비 두고 총총초 더나 청마가 10도 년자 대릉 보자 임거 럭실럭 사르와즈 셰튜일 럭실럭 사르완데 냠춘 마시비 야르먼데 림츠 홈마가 토크 럭실티 영아치라 중화즈이나 참모레 긍르지 등나 오요친 님버 마와네 아랑투니 인제 기시르먼 선샤 니니르고바네 스팅은 토치 어가니먼 다식 아리 대릉 지나영 사르챠르 식근능니 자이다팅이 럭실럭 사르와즈기 쳇토 고르시유 긍인지 등나 흐뜨그뜨 담비 윤든남 흐치우 담비 흐버르조 말라야이 잔든츠 얼롱기 슈그체 지버셸 뜨세기야 토코촌촌촌마 고뇽즈 가우치라 난등그츠트 보자르김게 다롱 탕흐칭돈주 있고 흐뜨그뜨 담비 윤든남 흐치우 담비 흐버르조 말라야의 잔든트 알롱기 수그지르 지버셸스 리테링글럭실은 덴지나영 조코총총 창마그 가나르집가동아 마르카라 님비 워카질리 잠비 노라냐르중 리와인 아다 디진 초랑니까 스탐슬셰피캅스 영나 가나르탐 차슬셰피캅스 영나치 아 닌툰드위캅스 영나 시흐츠므드위캅스 럭신데나 인제나 인츠므그나가 저히게치티 레냐니비 야 형님이 듣고 총총 소 당디나 총시비가 슬림 천능아 잔총 숨침우 아 고리시요 동호 문제나 조기 딩제르 아니와 인제나 티바가실 선바 인제나 아리비 가르콘데 선보이 데른 그 조기 딩제르가 나가영 아 듣고 총총 체로 카등 참니 실즈가 녜무니

0: 这买了下去阿乐了嘞
1: 真给人把真乐了嘞
0: 能和日腾真阿乐了嘞
1: 这不成熟错切错拿错是别个吃连成就就给真正真

야냥이비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 로브샤글리 니리 가르콩
0: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총 로르 간세아리 비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다 치초 나총 시비에 가르츠 렘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냥이비 두고총총소 다타치즈거 산지능 진반 된지나 나총시비 가치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텅디 리비 가르콘가능아 나총시비 데이터 진히그 토니 다 긍진 나총 처버거상아 고로노가 데이터 고르가 희샹가 시고노 그 동원 된지나 쳇도 고르시요 리드나 두고총총 참마거 십든윤고 희샤 동무강을 지등나조 다 시기 마카토 동무 시미션 동무지니 아주 손득 영나지 소름 잡는

어동 우첸부는 아마인라 로마 총은 어동리 체크인 셰클 어동이 로마 총은 어찡 님님지 니까시 하야크 어동 우총은 나르소니 차득 지위 니그저우니 만남라 서디지 접슬라나 와리 어동 크르헤디 어동 우총아 정두니 셰르프르 니르디 아람진 흐세인두과 마요나비 워무 총총식등총 아마동우이 흐톨롱초데 가르트브겨진치 니네시글라 흐톨롱토지르덩니 로마총의 아마동우등 카제송 어동루총의 아즈본 젤로그지르진 파르파르니 킁석흑가 글라라와니 킁란은 흐세인두과 로미가요 Chewi nangtab zhani, chewi ngisi oyoche tonga tang chung. Shzatang tab zhilwi, shzatang la sadin susub chi tonga tang zha. Ama dungwi shkangu tab zhani, pombar pangdi ama lag. Anamda aramzin chikta songwi, ngi che che shkangwa cawibir che zhukhlishiga nangni, zhul lamlam ngang arganshong da parlap chegi. Odong lu chung, shtuan lung gyo di ni, shugja tsam jit da zhani, ar eri ni,

야년이 비 쪼꼬총총초 장마거리과 시장고 중화 10등 윤자 보우자르김그 캐츠가 자무 자무 니세주일 쪼꼬총총 장마거 캔데 이꼬즈그 다소와 등아 아랑근인 쿠르나오노그 쪼꼬총총 잼바잉 쇼라 아케케치티 경흐등거 동우 키에시지 스타리그 마추도 얼롱그 쇼라 제켈 경흐등거 동우 키에시지 스타리그 마추도 얼롱그 쇼라 제켈 파처를 쪼고 총총 망아지게 킬러 요결은도 킬러가 니와무 띠띠나라 시가 싸무즈긴고 강인지 땅나 하르담 땅나 바라킹 땅땅나 쳔킹 즈켈 하르담 땅나 바라킹 땅땅나 쳔킹 즈켈 리 켄데니게 켈은 계속나 보우자르지마 켈은쇼자 스팀지 킬러지 실라니 무즈긴지나 냠주엘라 Ri Nyangyi Tukuchong Chong So,

0: Я не хотел бы ему говорить.
1: Я
0: демо трахи делах.

정부 영식기름 파부기 완자 얼마람 깨워모 너 제름들 니 얼마람 깨엠 타니니 인정 인정드 아랑슴 저슈르면니 쿄라그요 림츤나 니 쿄제 치사사니 아랑닐 흑제진드 펜니 피약슬 능슬드 젬뚠 탕휴신도 비인 림츤나 니 쿄제 친잠사니 로닝 친슴게 쩌마비니 우용 탕휴신도 비인 Дэнэ ди тумсик мэрдэв замки шкавлых лимейкин Налам цуна всеми ламжан нехпи Арчагчутан тимон

日本語歌に映る歌詞目が激減福田よい

0: 신다가 사자웬 친구 제마 아르키텐 도건데 요건 게트치스 디에 지그나 워르크 바그 기근적진 컨크리트 좀 깨성거 아제 첫때 말은 친구 자누고 제마 난제 그 려와 난제 텔람 세시에서 군었다 요건 게트치스 너무 왔던데 당다 요건 거 사찬들어요 워지 제마 르크바 신직시 주고 구참스기 다치 그 시제크 키완들까 그 제마 르크반데 신지기 있는 건데 와 저기 장신한
1: 레레간라 초랑이 더선이나 사마르가 있던데 다 속속 가심지기 건들
0: 나 전화다 주 과담바가 참아 갖고 내신지 건지
1: 레레 과담바가 참아 그 쇼픽건 있을 것 건더니 다심지기 있을라 뭐 참으서
0: 레레 단도 시제라 딜스나 과담바가 걸그 시제 갖고 신리들까 시적의 차니 과담바가 참아가 쇼픽고 것인지 들 과담바가 개치금이 요하고 것인지. 들 라콘 차와 치치 성기가 제마가 공하 것인지. 너무 성은 나도 너무 좋고 뭐. 다 순인데 너 주선 부당이 리리즘을 하죠. 저기 잔석 시주. 단데 뒤쪽 가는 거 준다. 너무 싫고니까.
1: 댕댕가.
0: 그래. 나 너무 과담바가 재미 숑펴 것 것인지 니친다고 그러지. 내 존재 나 일본고 오타니 쓰고 돌자 제목 흔적 큰 거는 아주 좋노가. 정력 바 존재 성기가 잡노가. 제마 난 뒤끈 뒤까. 역시 디와서 그러는데 지금 자주 자극을로 하고 있더니, 따라서 저도 지금 그쪽 고적을로와 아무로든 실업가산으로가 제만왕이가 간전도 하고 있던 중. 따라서 니 동안 저걸로와 파스코 효과성은 어디리가 교환되고, 서동전의 성기가산으로가 제마히라 로만들 그쪽을 됐던 거 하고 있던 중. 따라서 화가다 너 디나치들나다 과단 송변 시고 죽인다 하고 있던 마증군과 영원한 과단박의 교화가 산으로가 된지 다리 돌이서 지금 교화가 이렇게 욕. 아 이렇게 욕거라라. 과담바가 회전 공부를깐 자시자 들까 숙지가 아득이 너무 네가 회전 전정도 너무 좋다 다티베다 통지메크 숙지근데 회다 전누가 지그나 대저시 누가 과담바가 키와 시적바가 제마고와 누군데 신지기 누군 리와요 다 숭욕 숭욕가라라 과담바가 제마가 펜진데 아무것도 되다 과담바가 제마띠 우긍진가 제마가 전식이 나아지게 됐던 신지기 누군 리와다 그러나다 일본과 신직바 니시자와 품이히도서고는 더가 잡는거다 어제 제마를 비송 배송도 그래. 단데 그러지 당아 시진나보다누.
1: 제제제.
0: 다 제든 든지나 니시자와 이겐 그거 브람바가 대신 셋존지. 그건데 촌보 쇼크. 호등을 아까시나 홍이 동조 아니네 계속. 대신 셋존 대존이나 담바 첨부 승극이 죽고 뭐. 디그는 거 어제 제마를 빠가 숑패띠 그거 담바 첨부 아니기 대던다. 제바 좀 뜸스리. 되게 덤바 도무 어제 제마르 비루지 시세에서 군들아 저 워크 친중 루지 들아 생이가 아남틀 그르치클라스 관도 군데 절대던 워크 키와가 아 자클 그 제마르 반데 치가 진진스 치게 대페스 능르 바스 군은 내가 알긴 생게 차콩디는 제마르 반데 그 군이 침으슨다 히시 알루가 나중다가 영 능르 바게 차콩들아 군이 침으슨다 너도 군데 그거 사우이 주다 아무 이뜻이 되던다 네가 주는 무슨 워크 키와 아마 참아 존재나 어찌 여기니 키와 안가게 넣나 쓰고 누구 제마르 빠서 군우다 아자르 빠라 수아르 빠 넣었다 스로와라 너와 드문거르니 그땅이 좀 들이 디 마트고 그가 능력하고 예력자니 좀 있고 디가 진천 치즈 그러나다 제마르 빠 내 존재나 신능가 다적 건롱자 저쪽의 채도 군우가 뜨거졌디 영탁 빠지를 라마르스 군 뜻도 군우 아르 빠지 있는 마토 또 그때 너르 빠는 데와 메커지 되게 너도 이제 됐지 아 자크라 존재나 회된 취치 뜻 빠는데 제만 안 될까 너는 제마르 빠는데 태비 람땅 제누가 들으러 오는 데 땅이 제마르 빠는데다 아름치 너르 빠가 열었다 저 중국 장수 치 단지 월라 돈의 죄송은 아로 기된 반 너가다 너르 빠 정시국가 아마지 기사적던 점 뒤땅 양거 제마르 빠가 능거 희시 알루가 난식은 통됐다 아무색가 폐지던 거 됐던 아 난식은 더 제마르 빠가 된지 좋았던 전부 그거 안에 디종이 됐던 어제 제마르 빠가 송패도 건데 있으시고 서버터 그가 성퍼가 제마 내가 배름도 치고지나 성픈 곰바나 가득대 아직 용누고 기와뜨가가 제마가 다공라 들 제마가 된지라서 가지고 구름적 되셨니 디 잠부 하지 마 성퍼가 제마르 빠도 원마던 원발라스화가 아르긴 천가 말근 지나지고 됐던 아르긴 천 뒤뜨거나나 성퍼가 제마르 빠니 군이 쳤다고선다 근데 또 근데 그가 셰빠요 제시조주고 너무 쓰리 덤바냐 뭐 기시야 누가 남자급 누지 펜질을 쓰고 있는 정나 성퍼가 기와 든 사자오가 기와 지 아로 기덴바가 기와 직선 저 돈비 기와니까 직선 그 제마가 중대 콩뜨게 됐던

0: 전타 펜층급을라 대누가 흑진다 대동절 누구다 수수가 도무마인 바가 아닌데 그 셰빠던 신지기 좀네 넘어지리 다시 즐겼다 근데 시지그 과담바가 제마가 숭패루진데 신지기 너네 쓴 넘어지리 안녕하글 아까는 과담바가 개치금이 좋았고 그 신지기 니치리 네도 혼 대천지나 시지카는 과담바가 개치금하고 좋아하는데 신지기 넌 캔 거 기와 도무마인지나 니홍화 자와 기르고 좀무서군들이 그거다 아루와 기덴비 뜻음자 난식라시에 빠서 그 누가 이렇게 좀 채땜더라 아루와 기덴비 채미 덴치 조치면 떡지 열와서 그 누가 시에쯤 덴이기 넘었다 디메자 덴치겠다 안 오빠진 채 덴치겠어 그 누가 안에 찍은 덴이가 하치수 정도 됐던 성능 빠서 온주 성기라 사자외인 친 들아 제초 때 말은 친성 거다 제천대 그 하시들 됐던 안에 찍은 덴이기다 제천대 오그 키와난 거 아 공화 수선이다 그것이 다 안 됐던 거지
1: 제제
0: 듣도 누가 지금 과담바가 개치마가 좋아한데 쓰고 용는 신직인 캠바스를 나다 아주 투크레야가 신직바 최진주석 운동지 너가다 우짜 개치면 직비 저외 진진질 너무고 회자들 회자 뜨거 리와 니와가 너다 안울우된 히라라 들 차와 지치 성기 들 존급바 존주 성기 침급바 성기 활 존대 이렇게 했죠 어떤은 진짜 달라스 과가다 성포군반들 그걸 혼여 인용하는데 그 동인대 딜대 등에 그쪽 그 조직 그 구른 때가다 이제 봤던 거. 기준 들까 손지나 그치 외라 아니지 그 혼도 근데 와 메꿈.
1: 네와
0: 메꿔라요 아마 그 다와때 타치다 야조에 죽는 거니 쓰들라 메꿔. 뭐가 신지 근 리버 때나 치세고 그나 오지 체마 알까 알칸데 그 아멍등 캔 거 아무로된 히라라 차와 치치 성기니기 그게 지금은 직비 좋아서 그 눈도 근데 그 아지라발라 흑젠테노 하던 거 용거스. 아래따라 디메크 텐츠가 높아진 채 텐츠에서 군는데가 떡게 채별 아무것도 송이 됐던 게 제마 낭이가 그 지금은 이제 비자 요아서 군도 군데 려와서 군도 군다 오지 기와 난거 아공아 찍더니다 게지 너도 군데도 아무것도 희라던 저아지치 성기 그 흑진레스 너도 군데 먹은 게 싶고 뒤 한채 그 아무것도 희라고 그 도군 친축과 그 지금은 이제 비자 요아서 군다 다근데 려와이노 도무지 카마츠 거지 아, 숙성한다 그지.
1: 그러니까
0: 영식 국가신이 뭐 방가. 아래 따라 대천디 아직어 아로기 된 바가 좀 하신다. 진전한다 그지. 내식 국가. 후자덕을 려 선박은 어느 도전의 성기라 사자원지다 건가 잔체. 들 어이바 아르비 성기 우동장비용 후리와스. 늦추고다 기튼도 뭐 아저가 그게 지금 면접비 좋아한데 셰파당에 됐던 후자들라 뉴트크스. 너도 혼자냐? 과담바가 그게 지금 면접비 좋아서 그는 니꺼가 시제카가 신직근이 처리. 선바지나 타코나시노 과담바그 키와 시적바그 신직근이 있던 건데. 또 전나 과담바그 손이나 저와치치 성긴 니권다 시제나 신직지에서 하정자 친구 좀 있던 거지. 설렁그 키와 친구 밴드 카프스고는 너가다 절로 시거든지 돈지글로 주네가 저와치치 성기 어찌 기셀레 나적다 대비 흐진. 너무 그 시점 속. 시점 때건 구자는 시적구나다 저와치치 성기 근 제바남틀 들까 조직가 끝이 속한 이와도 친구들. 잘라과 시 들어 시점 근 지금 사는 시절구나다 센도연친 흑자 초된 거 잡는 거 제마 이렇게 될 건 려와 너도 군 대시던 중하다 저와 지치 성기가 송자가 지금 롱도적 싸웠고 뭐다 롱전 들까지 실대던다 저와가 누르던가 유아라 들어 채별라서 관대 시바던 됐던 너무 신기해 죽고 단 내 손지나 저와 지치 성기가 제마 등 레노가 시제카는 송노가 신직근리가 토동은 토거듯이 아 디엔체는 지금 자체 자선 걸로 짜누가 디라 지식반이 진입이 벌죠 어제 능태지 희실이 남식 시지스군 회장진원은 센동엔체 흑자 축된 것 짜누가 재미숑 처스군은 더 콘서트를 대동에 아무로된 희라라 저와 지지 성기 들 사자연지다 늦추선 보고 제마가 따와도 그니까 아름모리 조식고 디스기는 실로 지금 자체 자극으로 더위드 프로젝션 쓰고는 너가다 사자연 친근 재남 들 소진 제헨체 그다 군가 자누가 된지그 벌저 그걸 벌저들까 럭지만데 치가 숑당스 숑누가 다벌가 니와 친구들 달라스 과 시바당 됐던 사자원 친라 안구루 된히로 저와 지치 성기 선부 그다 제마가 공안데 신지나 숙 뜻도 그때가 신직 가른 텅대 존재나 그거 신직 그 리브나 죽고 그거 신직 가른 텅대 시제 가존이나 하정 그 흑진 진이 또 무슨 일단 내가 실어놨다 저 워크 체마를 봐라 아기스 사자원 챈다 저와치치 성기 그 체마가 공한데 신지기 죽은 누가 공급 기원도 떡가 신지기대 존이나 시제 각거 과담바가 신지권이 완다던 거지나 마능 탐에서 그저다 아래 따라 그치 신지기대 존이나 회지르 바지 다 지켰다 수출 쉬었습니다. 너가 신지 그 탐지 찍어서 아주 치는데요. 말랑 탐에 꺼냈던 것이지. 슬렁 그 교환 들까 그 매춘나 된 대통에 까들 어찌 아르 못하는 그 과담바 그 교화 그 잔우 그 체마가 된 쥐라 들어 사자연 주다 건가지 않생가 순번라수화가 아니 처지 히트크 아래 따라 워크 교환한 그 체마 아르바가 공화침으로 돈속 거들은 저스 디체르 대통에 그치 신지 근 리버 대치 시더 디나 주는 많이 눈에요 동의스리 회색을 렌즈나 사자 왼친 그 잔우 그 체마 아르 때는 대통이나 따근데 시제 그 교환 들까 그 신지 근 리버 대뜬 대통에 사자 왼친 그 체마 아르 때 그 배지 크가 니처 그렇게 럭지마가 쇼알라스 관도가 니츠데 히트크 아래자라 사자 왼친 그 체마르바가 공화 문다와 치스 돈속 거즈던데 치 디체르 크치 신지 근 리버 대띠나 줄레마니크 지타크다 니티나 치스다 크즈나다 지라 니흐그 루라 자쩌바고 워크 체마르바 퍼퍼트 찌는 거 과담바가 체마가 신지근데 듣건데 시제카가 니와라 촌난다가 체마르바가 조샹이야 신지근 정도 근 리버 가토데라 쇼메 거즈게 다죠 간 더그 니홍데 촌지나요 기와 체모 너 니홍거 나텐로타 체모거 기긴 오노다스 군은 너거다 차와치치 성기 텐지자 아이와라시 빠지 너무그 촌누거다 차와거 체마거 그것이 좀 아주고 마트니 마체거 제좀 떨까 그가 죽지가 아디 됐더니 우거 곤디크가 좁이르 빠지 너무 후자진 그 것도 좀 다 기완 대 촌지나 우거 지라거 그 이기찬데 니홍거 깨라 우초시 군은 들라카나다 시지 하증 지가 서벌다 로 기덴 바가 체마르 반데 신직 시행 켄거 자니세나 그가 시지 각그 기와 토마리 아래 따라 우가 지라서 군은 대촌나 체마가는가 대촌나 아 곰바즈크나 송대던더라 지도일라 대통이 아가골라 샤고가 토파가 그람토 냐뇽 토파가 더카가 냐뇽다 마즈 마스크나 구알렌카누가 아닐라 마즈크 딕 테닌 당즈잖아 그가 신직 때요 다 동지가 있죠. 시다 시바 동구누가 아내요 마족.
1: 제
0: 디라 공마가 누라 자쩌와군 군데 공나 신누가 다 오타니 쓸로 친글 혼체모 후쿠다 요 이치세군은 너가다 사자 웬 친거 제마 르트글 요 동니 디카가 브랜데다 요건 게다 진지. 디가 헨체는 웬 더 캡스군라 데비드 잭슨 라스과가다 휘지르 바가 신지가 타와텐데 땅이 사펜 라스과가 제마 르카가 신지인데 예종노 됐던 아들나 소금 푸고다요 이친다가 체마르크대고가 신증대 전나다 아고 좋된 지위다가 아주 샤 치스 정도네 사뺀 그 체마가 다와 그 치치네 속도 정도네 너무 그 치치요 그 어떻게 시 이런 척척이 아래 따라 그거 자와가 체마가 그거 신증대 자와 치치 성기 등 사자 벤트 이제 난속라시 빠서 군는다라 아중에 있던 나여서 군는 것이 좀 너니가 맞도 맥 네 니가 천지나요 저와 지치 성기 등 사자연친 내니기 예전한 적 대란 받친다 시대그 군이 신지기 군이 시바동 군이 드모즈 군이 맞도 저와 지치 성기 크가 제마가 공안 대도 군데 아무지게 됐던 시바동 누가 리버즈가 저한테 말이 까 대손이나 저와 근제 누가 제마 있지만 신대가 마휜다 정마가 다른 회저이 맥가 메누가 딱그 자와가 이끄는 안 죽었군데요. 구울한 잠바서 남 성기라 센도엔체 흑자치고 내니기 싸누가 제마 아르크들근 대화인데 롱정 좀 됐던데 당다 신직 바르카겠다 신직이 고통들이 아래 따라 자와 그거 아직은 따근데 제마 있지만 센데이 고 돈지나 너그는 그 숭앙이 또 맡은 바요 뭐누 따그 시제카는 기와 아린가 그 딜라 형 지금 존댄 딜라 지금 빠져주네 너가 니 틀라요 과담바가 숭변 숙직은다 아름 그 뻘뜻한 누가 아직은 어딜리가 파스코 효건서 군는데 그다 소혼 차와가 체마가 신지나스. 진지게 체케나 가지고 나다 주무가 체녀근 중쿵. 차와가 체미 다비초 좀 군이. 그래 차와가 자클가 능을 가게 된 타주운데 체가 이죽. 그거 체녀를 가게 잡이 렁숑당 치모지. 들라스 과가다 용치나 차와가 늦가 진디가 나죽는 치모지. 들라스 과다 뭐가 집안어죽. 뭐가 전이나 멍역을 뱉던데 차와가 체마가 따군데 동전 누가 시좀 지기나 맞아 빼주고 뭐. 다네 지초가 건 것들까지 크리크리시 사면 좋 나다지 듣는 것 참청을 이니즈가 다지 담한데 같다 내가 좋든 좋은 듯이 주
1: 야야
0: 니똥 제클로 잠누 그 차와치치 성기가 안앙이 니똥 그 사지에서 그 누구시 좀 지나나 아무로 돼 키라라 차와치치 성기니까 된지 주어종 됐던 과담바 그 키와 저거 된지 좀 땅도 침으로 니도 군 대세 빨 됐던 디라 지식 빠니 지니벨 그 오지 테마

0: 하정 카사니 돈디니 도모스 예타 그 어릉일 답을 선견나라 세숙 그 체키 문탄도 뭐 망부즈 그 워크 참아르 반데 심지그라 어떤이 달라인기나 돈은 전부 세고는 근데 그 고름 그 톤에다 랑리 종회 표정 소진아르니 토크 노르 렘부지 답이 참아르 반달라 지가 어가신 제신교니 니히잉 제신교니 또 뭐가 남바르지 달이요 갑다즈가 요카즈 예타 뜨나 되는 걸 염생기나 달탄 지기적 교회 슬라톤타 렘슨드 ngi chechanglan don zin dong somrik shi ne nga kapsang nam giligin. Lensin daga somrik ngayin kirwa targa da xii yin. Xtarkilwa xtamdin su yin. Shikib tarkilwa ngantag cairang dong sonam rin shin yin. Lensin ar jimi nang la nga su changma yang kir jalda de mu.
1: Dana Beijing ji disul jong a yin.
2: Adiyalakshi yixsarangir.

이스라엘 총리 네타니야후가 최근에 사적 변화시아지를 키다룬 이스라엘 총리가 간결치 에랑라 양등 존차흐다니 유머스스 계사 조출시아지를 공설가 나둔 탈 코등 아리슨전 트럼프가 랑슈고 용서 지금튼 인설 아리슨전 트럼프가 최지기층인 단돈 아르당 에랑와르 주의인 골라니 여러지기니 키대훈의 땅크리시피 에랑라무기 비동득 시에탑 메브르지오 아메리칸 현주르지 드바타나 틀릉포가 남지르데 마스툰공 몬라 네타니야후라 응그토니브다당 메시르 이스라엘의 총리 종접 큰거치 지기치기는 네타니야후당 틀릉포가 카브라랑물시바 덴흥시 네타니야후 쇼카단돈 이스라엘의 제퉁고비 쇼문냐 틀릉포가 지긴티 주이기토라 에랑가 냥든 차르자당 펀들니 버 촌든 시기 켈린시바들 잡주르시지 임바탄

예스라치 제송 부정 카츠그 체직니니는 사적 페니시아 지라 예스라치 마왕와라 랑츠긴게 쮸베베 니와담르시니 에랑라 냥드는 촌찬 토브르 강궁시제 커터샤기캉 디체더 코당 예스라치 종리 니타니아 후니지 예스라치 마홍라 리위제 자드그 럭부시데 지요세 예스라치 디톡 차퍼르리디나 카츠그 공가가차디 마웅워르 예스라치 양치르 저흐라디니 에랑가 냥드는 쮸브르 강궁시베 고다 담브르돌 카츠가 사적 조사지르 아리 선전 틀릉 보고 따르다 아메리키 캠펜라미니 에랑와르 드위긴 조타브르 근데 동진요 디토데 아르당 이스라엘 테몽가 캠펜영 요데 에랑라 냥드는 촌찬 토브르 니르데 근국시에 바데인 카츠가 사지르 나치 리와이나 틀릉 보고 자둔데 진충시에지 마슬 에랑가 판데게 차르제당 지크다랑르게 차브드비 나둔당니 영자둔 진충시에기서 사적리 다룬 사지르

아린 현주르 망베 치지기니니나 네틀 베버브지그나 아리슨징 토름 홈부시 간인드르샤디 아르수구지 망위 닌게나 엘랑땅 조이금 제티땅 망스트링 고브라 자치 입자치니 자치 자르나가 이치시오서 디냠터 아르수구지 에스라지 아르땅 엘랑가 조이금 제토라 잡주르셰브 이치오서 아리케외 냔튼 산지르 자와땅 콜롬비아 정적 공스 속관에 있을다나 홈분디 카브르 다통 촌들이 나초운 지금 팀 참설을 메나 대등 특하정 니스 홈분디 자지르 멍을 알았던 여런가 조금제 토로 망뜩은 고비 세적 사니 등 다치 단클시 메장 아리 선전의 틀은 보고 대응하는 유럽제 야급 지급된 고지 뒤제 돈이 오비 대응 담가식 인스스 홈분디 자지르 Dweeyik thongmei nangtun la hormuzan chonggag yangchir gwenjie je maasil ariya yalang la chotog gagdum si ba meepir zoji chile obi niya yalang ga di nyangdalan charjan durwar galma tong taba maasil. Ari la yalang ga yi garpun thobdan jogtab. Dweeyik thongmei nangtun la datung shibshir ga jensul chaatsang shikin diyo la de la de ni yalang ga damja yinlang da lagtar tabar kagtag si yosir. Hongbun di shabatar na. Ayalanga tihtan da nyangdan choncha weishul mishil baadan, yangna nyangdan choncha shibil mishil bi damji jang, ayalanga yegarbin zuinir jirtar jipu shibi lagzil shibcha dadung sawur dun me jang. Dewil dredir gortang jimi dredim chulajag yo baadan. Gade shugni ji zogum jetur mangtag go baayi na diyanin dhigichi ranga lagzil rajinga dreamilin gu zambayin sir. Hongbun di shabatar na, gade ilanga dhuyiga ingan lagtar si ci aru shugji lu mangbei rang ilanga huamjur kyab chewar gagdum si tibga nukhi zhaiba lu zhul tongji yinbi zamlanga huamjur chul yangjir shingir isir.

0: 레티나 참드니 영 아추 타퉁가 클럼데 족부즈 그 카퍼토요 그 제족분디 그 카퍼 닐레즈길 왜 족포초디모
1: 오냐디모 초디모이나
0: 디모이엔티나 족부고 대군가 와능 천지 포냐게 타퉁가 렌센데 질데땅 알바 쳇텐자게 데릉 니마치라 카르세 르구누가 멍렌데 사즈갈릭 치커지
1: 네 친구들 만나 또 출동아 이동을 참 밀었어 그래
0: 과전치
1: 저거 가리라
0: Are, tina thanga jima, aja junga chakunu gaglayang da chori wasan ta kodri lago.
1: Ok, dinche, taga, seta aga tashi namjira, khamdi lakshi da gata taksikunna.
0: Are?
1: Oye, oye, tiki.
0: Ya, manta ta nga tsu lensa da la nyembar gasa sha tina niko ka dimu.
1: Oye.
0: Ya. Oye, tupo cho dimu. Dimu ya chi khuanzo tina. Tegunga lensandi chi thumar kodgeo nugu lakchi lwa tshirtenja ga terang nima chila kharse urgu nugu manglanda yin.

야톡

야년큰족분안바디나참드니영 소놈치종그 파일라자치카세르군우가몽르즈영럭치야고드기율디나족분안바그 대군가 타통글렌첸데질데땅 르마 소놈치종그 파일라자치카세르군우가몽른데영 판선알럭치커상케요나영 아주 타통큰그 카브릉정 특급된치 뜻음니가 선데나르가땅 특급된치 뜻음니가 르가슴 특급글음데 카브르용버 르가세시

0: 喂，主播叫迪姆。
1: 哦，迪姆，我怎么迪姆？
0: 啊，迪姆，现在呢，去克隆尼这个这个给当阿公的。
1: 没听过，没听过。
0: 好的，啊，迪呢，咱们的那样，人前出来，白马骑着那没到汉墓，彭墓中嘛，这个洛阳干部是二公那个，这个年木子六七个都有。迪呢，主播个，迪公个，他通过人前的交代，当得四十个六七个去。
1: 너 도마 왔나 등지 번양 건전바 태양 도마라 그 태양 다시 진야 수시 지리 궁글리시 만나용가 따산 등지 여러분들 정도 찌찌 좋아 덕등이 다시 몬든 듣더니
0: 과전치
1: 그거 왔나 등지 번야 다들 듣는 양건 훈 양칸 영화전
0: 어디
1: 지금 뒤에 너무 나왔는데 동남바 치트 그 동일 하무 리얼셀라 좀 맞 맥봐
0: 아리 동일 하무 나추 안조 근능이 자이 마니타 티칭긍이 동네는 긍롱즈 통오마글렌 채능아 고드시요
1: 오 야야야 과든지 과든지 내가 카송고
0: 아리오 카킹 메이크 초치즈 그리오가
1: 나 이 초소고로 과신자 그 먹는
0: 저
1: 요나트 지통고
0: 야야 알바 카신자가 망르 서바 요통나 그게 망르 서바즈 고드기라 메트나영 긍롱즈 고드기고
1: 야야 고타
0: 야 티남만 테땅아 출렌 센데라 냠버 가스샤티나 네코카디모
1: Yeah, yeah, demo.
0: Yeah.

Yeah,

되는 거지 오싱야린 조가 아더지에 되는 거 되는 거지 온디 마크란 더 동그에르고

야 쪽분한 바디나 참드니가 체양 모두 마라 가름수칠 속글랑피 르가티 여만 데트르 예서군우가 세르즈가 로뇽이 주일

0: 토가 친난 바 옛나 터터크 동자비 차땅이 달리 신촌님아 남서면나라 사치스톰나 와스톰 님아 헐로그마트 강땅강니 옛나 대런 카르송 땅회게터게 친나 샹글이 옛나 땅회근 잔들 옛나 신나장캠 물론지레 흑선학밤커 무투지레 페코는 더스 토그니 토라니게터게 친나 진든 바지 임바니 좀테 디토그님 턴적게 마스자지기 스카이 그저스자지기 텀빌럭동 토르케 문지가 남신지덕 차크 문지 사지게 토그니 어제캡게 첨동든니 담비 추동든니 머르케 쫄동든니지게 토그니 조조 니친난 바 옛날한디 토그니 어리와잖아 렘식 인제코노 그르모잖아 정티 인제코노 렘식나 합성거 버리제코노 꿈잖아 차역거자리제코노 어게 카우빠성함 손카이지그나 고지샨나 고지리 삽식된나 르기지리 친남밤 손카이지그나 누무그 흠메시에 뚱꾸 민산이 뜨뜨가 있네 있네 뭐초 있는 디토니 카카 쿠르고치 샤코너리 카카 쿠르고치 르거코너리 또 있네 친남바 있네 남녀능 밀락시 마브식 금둥 밀락시 마브치라 친천님아 남스민네라 울물그 쪼지는 땅회 녀가 지선다소 통신다가 당죽지 지롱다리 친남바 있네 고토코 원다레죠 세토코 더스레 예존다소 샤카친 능가 돈치니 있네리 어제렌친 몬베사친 있네리 친난 바 옛난디 토그니터 그 스카친 지기다리 고르목친 지다리 더소 옛날 신촌님아 남스민네 님이 니스테 조르젤레네 친난 바 옛날 터터크 디토그니 요과즈인데 어덕중 이치롱다리 친난 바 옛날 터터크 샤차차지기다리 준든듬지에 존데 으쇼터가 까체가 되고노 돈노게 예크제 존데 테롱소 옛날 니샤파스킨 중섬지라 님저트 그조린 틴섬지라 두모그 쪽게 토그니 니샤크 츠간 탐든지나 닌텐거 점어 소즈그당 아제지 탄테이나 참마트라시데르
1: 오 다테이나 테랑 안다나 샨덴비 그르긴남바탕 스타모아남바 아타니 사트그랑니 스타당당가 토펀잔텐텐 스타상람가 그동올섬텐텐 알게르나르 칸가흐타사이 엄참오 콩거스투사이 사스테그정마정식모 쩨박탐가 파사 토노니 아타건 자식바남바 스타모아남바 챤남바 스컴컴정 자시브데라 아이나리아 다테랑손이 송나 치르자크르카 그건 죽사 송아라와티 스나건돈사 사산다라기 경르동사 다셰동카루 뜨군스가 안다니 악담기거김선자 캬신도 그저 슐지나 늘까물란저저긴저리 늘꿈무샤저저긴저리 뜻처가지나 나스터지르랑와하이 노르크르자나마치사디 나스티누니마시니 르긴모랑가마시니 타샤쿠쿠야랑공코 로녀키냐마르통들 가머르우차카블롱즐린요그니 년디모드기지타 옛나양 가나우쪼징거 협적거링니사친디 그렇게 겜센다 캬신디스탕다가 대랑감지가 차르공하마가나암거시티가 네 원바멘멘고 고거싱지야 네 가로고시토무사크시티니 니샤라멘멘고르크시스게존다 나카멘 또니 야 시민나거든 야 세조점선대 다이나 그렇게 컨세지나 나가나가 무정아 담스자 무정아 스카바 사치기 와소 카티니 수사냥니 거랑아 나아 그 요티타도 나스타가 제 군동 거냐마 스득득 제송나 차고데 오티 종종 제송나 미소데 오티 스득머기 인삼치기 차고데 오티 종마르게르터 미소데 오티 그렇게 컨세지나 나 카와 컨리 종송세조인데 땅후이 세지 그렇게 컨세지나 나 거저슬 넘메터 마랑와 너르기니 체르가라 총알가가는 거 그렇게 총알가가 뒤서스더니 네 보고 차치르단 바도요노 미사르 우체사스 이거 제마라 안다는 거 정사마 영리 이거 제마라 아고 그렇게 컨세지나 카오파 상암니 후나 테알라고가 셔후나 캄바 쭈쭈고가 너나바 셈나요치 아좀 신디 모드리 아리 타테는 갑자기 셔쿠르셈시고리 갑잔다르 몸바시고리 나 사라롱 고시고리 난권된 마상가 학점도 그지 척지노리 남다나 홍신 분성노리나 다인 학당 후이가 그렇게 컨세지나 차치인된 손이 손아 아, 다 그렇게 들으부스가 안 듬으시거나리 아, 저거 아시호비 야투 사고사 무브저초라스노라디사 니크르게 컨세기나 리크센콘다 우트라카사 샤샤송다 우노아코사 니무요나리 디스카와크사 칼란티기다리 초파탄디지다 땅니 니무브디르디아이다리 르디와 샹크메노데 크탄후이게 차치레세 조르겐센디세 존다 테랑크르게 컨세기나 사시 똥오모인 야 디한치 그 천안바도 신탄나 그냥이지라 차생이 거다야지라 어름으로가 그렇게 컨세지라 사트글라마 자오통 다셈트글라마 학식원들이 셈트글라마 스트고인 랑글라마 메트고인들이 담디에테랑 그렇게 컨세지나 학시야라 샴지그리 시나 또파리에나블라마데 오 서지 끊기고 우리 숨권부트와 담비 치거거든 메카라버름건도 각슴 토리파마 도티근쟁거블라마 직슴 찍겨져마 흐우나시 특근데노 Sumbu wa chef shakasenu, gotuwa wamba zhono,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제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 조바 촌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촌친들아 이하르체덴지 양거

0: 매니 모던도.
1: 송송송송. 네 주식은 안 될 거군데 니?
0: 요 이건 요 지르 데무시. 어 다른 피아치드가. 추치가 요르 거다. 나 추요소 꼼바 까먹 보고 답 데무시.
1: 치도 제 치거다. 다른 치치 매.
0: 아로 아로 시모디야.
1: 가.
0: 영 저게 만드기지. 제가 고르모 저준 치성스.
1: 치카즘. 춘도니 로렌스가 말가 니 알롱 데브주라시가.
0: 나도도노타 타카라 춘도 춘쇼과즈가 마르가 너기 총잡이 딱 키사지리고
1: 아가포 나 춘다즈가 마트너즈그맨 대런다 아니가 건안 주거나 주 나 쪼빠츠라 루카츠나 니치 고르무 마치나 치츠즈게지
0: 알라 치 쳬르송즈도 세크메니 쳬르송즈 니 달꽉치 히나 꼼축스므라 쳬르겐가 조그조 망송즈인데 응즈운 조지
1: 아 아마
0: 다 탕다 찌그찌그찌그 찌그멀세요 땅아

아리 드나 부다르짐 그 닝세마타가 듣고 총총 망아즈가 시게 징아요치 강인지 등나 나총지와 세른 화암버치 세른 화암버라 차촌지나영 시게 실내무 강멍즈 조기 징저거 런준 덥질다 등이 시년즈가 대랑진아 지 세른 화암버 글롱노 그 실라 강진 실라 세고노데라 세고도 도르지 글롱노 그 실라 조위 지총 세고노데 니가 쳇도고 즈시요 Tana Chukku Chung Chung Tsang Maa Giyang Nyen Bi Shuur Ta Yek Kuzg Jang Jung Riva Yin. Arie Tani Chan Chung Niwa Tipa Gashtik Nunga Xidung Zg Ra Nahtam Zg Kaxiq Zg Cheta Kuzg Siyo. Tanda Ga Riri Jin Gina Mishri Chuyil. Achi Shkab Tukwa Tuan Tungna Ta Riri Jin Nguh Chuyya. Njigti tsambar gbi shkar kunga nga na chung si bi letang jeng xi li letang kor ga xixia nga zi dan dan jina chi gangjin na chung cikbar gata nga gulu nu ga letang kor ga xixia derang jina kag dung da che da gu zhig si yo zhugu chung chung cang ma ga letang da da zu nang ga zu ga chin nang ga ngang chen nu jeng ga jo letang ga li po zi yo tang na da zul rang ga peng dan da cui nyi gi na thob zhung an ba ba yi na 차즈기나른 지기다오카 드나 토메망즈 리부디 탕즈기 요조 뜻시 같이 드나 리부디 탕즈기 용고나 나치랑 그 다 사마사주이나 초코 리스트로 종들이나 초코 쇼 망아즈간 지와요카 리 디한치니 영 시스템 제로라 겐두나 가노 그 초코 총총 참마무기다 등이 영 시스템즈가 네무즈 로마세 군운데 쳇도고 지시요 이제다 저 디스군 당송나 초코 총총 참마 Zanjika gongsangdi li xiazga cita kizga nindu muzgin zhugju yil. Ri tana zhugu chongchong sangma ga zhadiga yiku zhira na chong xipi ga cika chan chong dungu joki zhiginjir gana nga xiga derang cheta gozhigi yungu ga xila nyamu ndani ga achi nyam sishig yungju yil.

0: 샵쪽 안 얼을래
1: 짠 개긴 빠진 라라래
0: 난 허리 튼튼 안 얼을래
1: 족보 천사처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진저 조기 진짜

야냥이비 죽고 총총소 다나치 조키 찍인지르 그스컬음 더브질라니 같은가 나총 지와 티랑 환버글랑노 그실라 강진 실라 세고노데 신년주이 죽고 총총 참마글로 카등 참이 실런데 랑니클린 도나 영 냠비 쇼르타 이고즈급증 아 디한친 인기나 영 죽고 총총 시촌나 알랑이 저선디 가니 디슈과 삼치 요니 무토코 총총라도요나 아 다른 거 파마그 아 일다등이 효랑니가 삼치 유과데 부자르지마크나영 초과 대나가 진념 확식데 긍진 실어세고노 실런데 시년 유엘

야냥니비

야냥이비 두고총총소 다타치즈가 산지능 전반된지나 나총시비가 측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텅디 리비 가르콘가능아 나총시비 대통 젠히가 촌니 다 긍진 나총 척버가상아 고로노가 대통 고르가 희샹가 세고노 그 동원된지나 쳇다 고르시요 리드나 두고총총 참마가 십든윤고 희샤 동무 긍르 지등나조 다 시기 마카토토노 시그미 쇼토노지니 아주 손득 영나지 소르먼자 세가 다 손득이나 죽고 소르메이나 죽고 디한치니 아주 샨넘데 땅아 시기 아 되나 그게 나즈 제앙 아토마시 영나 장파시와지 저 덤나렐라 덤나 마르즈 좋아즈도요 그래 드나 죽고 총총 상마그 능잠나 아주 시그미 쇼토노 땅아 다 소르먼 영나 손득 디한치니 그게 샤넘다 시그나 지지디나 나즈기 제총아스통 탑제르 장파십 탑제르 리 다나치 레나식다고 시그미 쇼통노가 니스 그게 소르먼 영나 소능다 시그나 제즈 시무이니 오 제즈 샤근도 찍게 능와티 이르거라 다 그게 소르먼 그능나 다 그게 뜨그지그 쯧차 다 그게 뜨그지그 영나 너그 쯧찬데 능안 디노쨍그 서미 만지 세조대 판도 그게 판토는 지나 종스다 미니 맞을 다 그게 소르먼 영나 손등의 감 손나 아마카근인 자리 정마이 준대인 시그 스카크 제치운 조스 덕지그리 대나 디 한치닌 지나 아주 네버터 히고는스가 소르먼 된 지나 그게 소브지 만지 마르 디 한치니 아마카키나 그게 바타인 고니 딘총스 인제나 다 스그미 숑당나 산음 시그나 아마카 그 즈즈르 봉주운다라 영나 아마카 능주 단지나 그게 아마카 능주 누지나 마르토 아마카 가위다땡이 만비 다 그게 스그미 그 찰린자이투 네잉 희친 테브거스 스그미 숑마 타가 영이스 녀츠브셰피 탈름 조우네 그게 조콩땅 칸데주터 디안치니 그게 아주가 벅차 영나 랑법차가 까르마 섬진의 모습과 겹쳐야 일이다 등이 아 단지나 조치를 제마했던 것 조치가 놓친 제충화 등이다 등이 아무스크 그게 다 니스가 미삼 영나 지춘 치위 스미소 디토다 만칸조군이 또 모습 다나 스미송 중대 녀스집세 버 그게 인지나 그게 다 트슬자 파파 아봉와 게파 제와 담무그 탑즈가 자지욕 드나 토동원진나 쳇슬링진나 그게 저스 정성 쓰와 아 담무즈 단진나 가르마 중앙이 섬지 담무즈 아 다마카 같은 안진나 쳇슬링나 두틀 제마 같은 탑 다니 파파 인진나 아마카 같은 거 라와 더 셈충이 다 피고 그게 다 라완데 아마르클라컨 제리다우나 그게 짱그 그게 그게 풀만이니 뜸머리 대한치니 봉와리 저춘 총상 그게 버치 도미노가 마카 챵키끄나가 방이 로스 제마땅이 나즈긴지나 그게 레싱 죽더니 뜸머리 게파인지나 버타미피 성리 아 영나인지나 솜진 지치크 마카인 영무 가이답땅이 다 만능조가 인지나 디수가인지나 리카드고 Jilwaanjina mgsik nisam yangna zichun chibi sgmi su di tukta mankang achayi manbah dani manjii gu. Ndangjina achi derang shi chug da

야년이비 두구총총소 장마거리과 장고종아 10등윤자 보우자르김그 캐츠가 싸무 싸무 니세주일 두구총총 장마거 캔데 이고즈그 아 다소아등아 아랑근인 쿠르나오노그 두구총총 잼바잉 소라 아케케치티 경흐등거 동우 키에스지 스타리그 머추도 얼롱그 초라 제켈 경흐등거 동우 키에스지 스타리그 머추도 얼롱그 초라 제켈 파저를 쫓고 정촌 망아지게 킬러 요제른도 킬러가 니와무 띠띠나라 시가 싸무즈긴고 강인지 땅나 하르담 땅나 바라킹 땅땅나 쳔킹 즉힐 하르담 땅나 바라킹 땅땅나 쳔킹 즉힐 리 켄데니가 켈은 계속나 보우자르지마 켈은 쇼자 스팀지 끌럭지 실랑 예무즈긴 지나냐 주의라 Ri Ning

0: 발룸비 마체나 통적비 띠엔롱으로 사차 찍다다나 냥우메 브랜도장 나츠는 좋나 사차식의 마체가 도행은 원지르세 타바나 저니 조는 알아듣기 바식이 지샤바다리 론다 타카랑 침퍼 자히랑 아친 긍집니 카자리 고르급 숑야 공기의 로트가 바춘은 도지 담카 시바리 아니인더 저츠기올라 다룽득 타퍼 르가초지요 카자잉 젤마트브데 아침 강제부당 니 체속 냠대들이오비 칸자와는 회임을 지셔
1: 체속 그거듬 계지 통콩제 대른줄 전바당 세르 사무니 세르 녀므름보비 소이치월 고군든 신큰등 고군군 칸추 묘음쳔비 아침 강제부다 아마르부 척가 척고릉요 아무그세제 디크부들 젠큼 송치브나 칸니셔바 코나 좀임버나 폐지등 송시우니징 파이치르 튼튼메 반자 디데릉라헤디 젠크마 화윤 지그진샤제딩 멍거르 야급제 폐지 탑지능 직바등 치에히슴지 소능제 생친의 니즈르 단클라 사우시비 갑 머남지 소능마 도브질 소고 코리 송시우시비 몬슌바 남제 머경 정무라 예문의 대비 친부세진요 고추 제수 펑메드 펠비 냥스톱라테니 미르게 젠큰 마릉 뚝 사이다지 자쪽지 촌문나 지리멤버 디 젠큰 송치블라 람툰 셰진 요지 셰템벨 땡 십도 조나 촌문지 촌십시비 비세토비 페지제 람원나 젠큰 먹슨 점바 젠충시비 정도 페지제 람원식 인상 페지제 고바 르그지 등 톤리제 타블름 카셀바 찬칠 사르토 젠거그주지디 촌문제 젠큰 송칠 토르 동진요. 토르문제 젠큼 송추브셰바는 제용 등 다나 골라시비 젠큼 덴지글라 르그친 바와시긴바는 다티 르글린체 트레닝원율. 페지제 제름 토니 젠큼 아믹선 점바 등 젠큼제 겜친 등 페지제 와르통 판친 제틀시체 젠큼 제노르데 환주르제 제노르 등 아멍수 데르치데 아릉흐선 제르바 아라트슝요.
0: 화비 샤브지 니그네 용와당 아지스 라체 테르장위 가신 도르트브젤 침플 자키지 땡하 닌드리 용돈 쿵치껜 자지라 아지스 여름 기니 용와 인야 아제들시지 셈타가 조돈 쿵치껜 찬힌 잠디람그니다 바 멤버 쿵치껜 황르담비 인데미 스톱지 나랑 그바 인시 셈글 템니셜 감더 Алахын гэнь өрін цайнын жастарым жығнанжы. Ачын кэнгжіп че цэйшук көп зэндан дэ рэва саруа лі вчар тэп жі. Сунгхэн ба нгаруй мэнг бі ржакэп че жинкэм дэнжыг че сунгюл жэртэн дэ тунгві ганчэ дэн кэкэр дэн дэлэн нэ мэдэн аран шунгхэм чамтэн нямнэ гэ цамтэг сунгжі дамча дамбу нянгла чэн юдо.
1: Нянкэнам ба дэцэ 동섬다닌조 렌슨디 솜직바 냥샴 체랑 등 솜징간크르바 소놈 체랑 등 조모질 다르클바 시글로 제치부 다르클바 응적 체랑 등 소놈 렌칭진 셈군자 등 링젠 로마니 지셰니 다데무시

0: 만들 작심 김종 콩나 최속 김종 콩 등 등독 김종 콩 어디 실 김종 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인비 나치 냠다 흥심 종 콩 송주 등 지진 젤
1: Adiyalakshi yixsarangir.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니야후가 최근에는 사적 비내자지를 키다룬 이스라엘의 총리 건강컬치 에랑라 냥든 촌차흐단이 유머서서 키사족 출시하지를 공설가 나둔 탈 코든 아리슨전 트럼프가 랑슈 용서 지금튼 인설 아리슨전 트럼프가 최지기적인 단도는 아르당 에랑와르 주의인 골라니브르지니 키 대훈을 땅크리시피 에랑라무게 비에 동득 셰탑 메브르지오 아메리칸 현주지 드바타나 틀릉포가 남지르데 마스툰공 몬라 네타니야후라 너그토네브다 등 메시지 이스라엘의 총리 종접 큰거 지지기적인 네타니야후 등 틀릉포가 카프라 랑물시바 대흥시 네타니야후 쇼가단돈 이스라엘의 제투응고비 쇼문냐 틀릉포가 지긴티 주의가 졸라 에랑가 냥든 차르자당 펀들니 버 촌든 시기 켈린시바들 잡규르시기인 바탄

아린 현저 망비 티지기니니나 니틀 베버브지그나 아리슨징근 토름 혼부시케 닌드르샤디르 아르수구지 마우위 닌게나 엘랑땅 조이금메 제티땅 망스땅 고브라 자치 입자치니 자치 자르나가 이치시오스 디냠터 아르수구지 에스라지 아르땅 엘랑가 조이금 제토라 잡추르셰브 이치오스 아리 그외 년튼 산지르 자와던 콜롬비아 정적 공사 속관에 있을다나 원본디 카프르다 동 총들이 나초운 지금 팀 참설된 메나 대등 특하정 니스 원본디 자지르 멍을 알았던 여런가 조금제 토로 망뜩은 고비 세적가 산이 등 다치 단클시 메장 아리 선전의 틀은 보고 대응하는 유럽제 야급직 등 고지 뒤저 돈이 오비 대응 담가식 인슬셀 원본디 자지르 Dweeyik Tomei Nangtun La Hormuzin Tsonggig Yangchir Gunjeje Masil Ariya Yilang La Tsotog Gagdum Shiba Meepir Zoji Tsilayobi Niya Yilang Di Nyangdil Charjin Durwar Gilma Tung Taba Masil Ari La Yilang Yigar Pung Topdun Jogtub Dweeyik Tomei Nangtun La Tatung Shibshirg Jensul Chatsang Shigindiyo La Dela Dini Yilang Damja Yilang Da Lagtir Tabar Kagdagshiyozir Khunbun Di Shabatarna Ayalanga tihtan da nyangdil chuncha weishul mishil baadang, yangna nyangdil chuncha shibil mishil bi damji jang, ayalanga yigarbi nzuinir jirtar jipu shibi lagzil shibcha daadung sawur dun me jang. Dewil dridir gortang jimi dririm chulajgayu baadang. Gade shukni ji zogum jitur mangtag gu baayin na diyanin dhigichi ranga lagzil rangzinga dhrimilin gu zambayin sir. Khunbundi shabatar na, gade ilanga dhuyiga ingin lagtar shi ci ari shukji lu mangbi rang ilanga huamjur kyab chewar gagdum shi tibga nukhi chayba lu chul tongji yinbi zamlanga huamjur chul yangjir shingir isir.

0: 좀나 샘가라 머름 던들어지고 노다 첨쩡 던들어지고 논디 땅가 가던 거기 카데 무샤시니 르그데 무쇼히니 카데르 쩡타만 고젠 죽니 르그데 치든 아마 와타 함느즈 마르다라 야만나다가 샘건 거건 오송 나크탐 역속니가 샨나 축제가 갈합진 저트 돔난 오젠 터니가 죽나 축제가 디 차거다가 가던 거기 식쩡 능쩡가 까차즈 샤타야 삼느수다가 너 틀은 신문 비치라즈 무슨 여적 빠마카루 모즈 고젠다 특급까지 니가 체제가 요 특공반이가 토제가 요 오제니 야 마르고다가 너 카스짬 무섭시 도브샤지 다 심짬 무섭시라 능라제가 니가 큰암 비츠가 냔지메가 홀거리는 암 포흥메가 지나 마라카니크나 이가죽다 나 홀이 영와미 가다디움 척도그메 세죠 어쩜산타야나 아터리 야티 한치 그 추무진데 지디 오야 머름 튼드르세고노 단삼롱 십디세고노 첨성은 참튼세고노 디다니뜨가 맘튼나 돈덕 쳐즈요너리 입지디 오야 너허니 와라 쪼데고노 허지미 그가 제고노 테랑 카르성뜨가 냥고브자르누에고노 스탄고르톤누에고노 탐치에그 튼드르마텀누뜨가 돈덕리에뜨리 얀드무즈클람카 카츠드부소나뜨가 쇼르브샨나 첨우즈인데 입지디 어짜소나 어짜그리즈인데 너무가 그렇게 의차가 가오빠서 쪼지오너리 대라 어짜소나 참콩이너리 오야 디팜소나 만콩이너리 덴도수동아 쳐드립지디는 요차가다가 삼보코르코르냐란담 탄세트브지 젠란다즈 땅다디다가 냐당을관고 톡즈게 롱당을관고 통톡즈이나 쉬름 턴저르즈고노도 톱시기너리암 턴저르즈고노도 자카이너리 턴저르즈고노도 그습게디너리 뉴스가 테름 카르송가 테름도 담저다디 샤와즈 리고나다가 유츠가 사완도 오야 카나 히진 쿠나 히진 도모샨나 추무연데지디 야라는 아이고 니 마람난나 지디오나 젠지간타 땅나라 추무즌데지디 턴저르 마요나 저거 켈거르케 남담 버추미히친가 사옹나 마르 하브송가 워차카른 친가 쯔르차카 덴뉴앙 비츠가 냔지 송그리는암 코킹 요급삼나 대천남바 차성가 자르자 끌남디 땅나 민고 추조르통 초이다디 따고지리 야 트런친은 비치라즈 좀 짝파마카루 모즈 콘제죠 땅이 샤크 측한 참식는 텐거지모 솟나그는 담바 측은 좀 참이는 저드그 소리 뜨는 참이 타르카르트는 디톤 이카차즈 샤지 코르캅단노 샘니 가오시에가 요타시델럭
1: 레트그난 단시 온뜨 녀르그 파라 섬쳐와 니기 다 머그 턴들다 세소 참튼긴게 터니 망아즈 급샤리 랑아즈는데타 데엔가나 과튼 치신데인 나 순이 샨듬 게르긴 남바근 단시 온뜨 녀르그 파 곰부 쩨블라 카르마노르 어르케튼 탄숭 옵제스 머그 어르케튼 탄숭 옵제가 앞튼 어르케튼 탄숭 옵제가 그니 어르케튼 탄숭 옵제트가 어르케튼 탄숭 섬거트 Tīnāng chī tōbē kā tāng ārgā tāng tāng chūng abhijā ngā abdhān tāng chī amābē kā tāng ārgā tāng tāng chūng sīm gā tīg lāng jī kēn jīg tē tōb kā rā gā tāng tāng chūng jēg sīm ā nī rē lā Rē tīg nā tī chō nē yī nā tāng shī yōng tāng sīm jī wā tōn tā lā kār mā nā rū ārgā tāng tāng chūng sīm gā lā abdhān ārgā tāng tāng chūng abhijāg chī gā gñī Arkatam tang chung abjek chiga nyi Arkatam tang chung abjek nga chiga Arkatam tang chung abjek chiga ga Tinang chi tobe ka tang arkatam tang chung abjek chiga arga tang chi amabe ka tang Arkatam tang chung samabgela abdana langji kien jigti topkar Arkatam tang chung abjek nye abdana rila Ya tsangme gapsa nangro
2: Sabi tam je wamukwa chardin
3: Chomchina sanu na pashchiya loshiga.
2: Nibu rinshun ge loshug, warib tsardil ge genum, zhonghui pashunga rigni.
3: Bungam dibjin cha chumme to, ngakam dibjin lak sabih tam hui. Tam jingu kong gangdang sangu yen.
2: Tam kyeren tung a jan kam maka yermal yin.
3: Argni arang tung jya mangkul.
2: Kamang sul argni jyegz ul. Sipa gapu tagmi, wajeg tam hui dan sin jandar shkaba nga pa.
4: Sankalanji, kongni nga chi lan chik te. Cungan jang duk nyan chen kong dang Zonggong se kuo zong wa zong mamang sa zong ni jik so drup tang. Cungan jang duk nyan chen kong orkala long chen tang an do nyan chen. Cungan orkala dalim jang duk nyan chen kong. Sekhu zong rin li li si li kuru jang rung nian chun ju. Sekhu zong rin li kang si jing gan drup si bi. Shiba ga bu thong mi wo chit tan hui dan xin dan zir gaw nga bi. Kek zong a wan di nyam ge ro nyong zgin dhe. Tana siam ni na ba su ge. Lawa ge ba ga lang bi. Hayang ge guo ma ngurang ma si bi. Amang le nyam mong si ge la san ruk si. Haa.

온다 소양야 앤더 피가

온다 좋아야 한가에 안다 마모

오싱알라 아영일링고 온더도피토 엔더라가 온더

오싱알아 양일린야 온더 오잉게 앤더 고고

0: 인도네 되는 그 잠반 요인이나 하진 더로링 잠비 등 가그 잠반 더 고르게 되는 그 로링 잠비 등 가그 잠반 있는 아양 녀리 도알 나리 고르기 달리 도안 딜란 토츠다 뜻이 엠리 그 샤르감 부주이 디나 갑토테 쇼 로링 잠비 등 가그 잠반 있는 아식 토이 토포 남바그 하진 티그된 식도 섬니 그 섬든 가당 티그된 식도 섬니 그 섬든 테크르케라 마카프 코라 렌선다 근 건전 바라 채통화 상마그 제적을 가브라고요
1: 레이토바나바디나테랑글렌센더그낭톤고르쉐탄타나티츠코고르쉐탄라스광이콘디 참조르즈가르디즈기시셈바데브진디나쇼니르시티툴담드넬라 테랑그 참바소소그낭아르니스시기요일

0: 아이 그 년이 정도로까? 년이 정도도 근데다 파츠는 좀 공중아 요는 거 생각다 공중다 파츠 토스만 버트 거다 고모 고마리리 파츠 다 년이 그 기타는 큰 기에 특별 크레딧들 내다 karma mechanism 치고 와요 고모
1: 네리
0: 근데 근데다 기긴나 티리데 땅 특별 니도나 특별 글라가나 기에 세르죠 그 세르드 기에 카프르 기 세르나 딱 기다라다 요 고모 다 다르긴진 니니트 공중아트 니엔게지게 티게 정도 때문에 디토니다 이인데 콘데 우추 다 토지 지지르타나 니르트 키게 지투 고노 고 담선 글로송가 디토가다 우치 다 머글 후마즈가 촌나 시카 크노라 이거 담선들모
1: 야디
0: 테노 쳔가다 키게 타니 근당 금이 그디다 기게샤나 타니엘 도종도 문당 그지니 다 제 미게 데타니 다 젠타 콩고 고 후마가 망토 티티즈가 다 니엔트르 니크니스 미치고르 가리미 요노스 송 로카나 자타니 다치 니마 리레락시 아이 그 타닐 로종도 이 그 땅가다 리미 나치 다치 나치지 내나도 고타고 망담 특다 뒤리 든디 치카린 두가 지니 땀 티초 몽 고르근 고르다 니카진데 니카타나데 니카진데 타노나 라라 치 그 즈니 우사라 요초 요카라다 망 시와 키 사이라고모
1: 아디
0: 땀담 모고 샤담네 토치니 존테
1: 아디
0: 모담네 테니 토니 그 호카 메니 존테 타 와디니 존테 타디 샤르종 아름바 통고근 고종 타모
1: 아디
0: 자르종 레바 동우군 고종나 기타 니크 추츠스가 요아트나즈나 타 토치트노 토니이카와 타 호트카카와 마시노라 야나 마니에 노게 시사르 기타 타팅 자르종 레바 동우가 감빌라다 니오트 시고 즈노가 아리와토니 메테 아랑기치 와누가 코르도 포티 타토라 즈게디 이미
1: 나디
0: 아 테니타 토숭 그 자르종 그 감데 톤다나 타 소타긴 이나라 기타 르 모즈 요크 아 타 자펜바니 니마 리치코 소프트 코디 기통 기긴다 요크 Tāng nī chitika shukni kiye tōsum kis kāmne mīri chitika kāya nirā dhina tā kiye jichā tājio rā, khuichu jigijā tājio nā dhukunda tā ngī tā pārchijā ngāngkara sū, yāngnā ngāngkara jimu rā ndirā. Jimtsin chitika dhina kēnjian dā uchi tōngwa nī kiye lhātib shikirā tā rā kiye tōrjika nāmbā ma chika mō.
1: Yari?
0: Kēnjian nā kiye jigidhi yō kata, tani sāni kiye gīgian rā kiye kishu jīg lān shukta nā jīgā tā dhiga тие дитсара хөйсөн дигизэт гигинг цамт патината нийцгэн гэлэн нэрэдната ти торжиг трэндэвай өнөг дитсара хөйсөн дигизэн дат кунада учи цомын гүс кылхпэрт нарангал хөвтар ипон зомрын хөмдэн дэ деваси ти нита цомын гэ хөвтар жамбаг нэни ян рэнги гигинг өхидэ тэ өнэ тэ дева жили дэ трэната дитсара хөйсөн дигизэн дат аргы нэрмо
1: нэри
0: дитэ тэ аргы дэ трэната тэ тай дэ трэната хапша гигинг дэ хөтүй нэр данг чу мана өнөг гигинг гэ цунната чи ᱛᱟᱨᱛᱟᱨ ᱛᱟᱨᱛᱟᱨ ᱡᱤᱪᱷᱟᱨᱟ ᱠᱷᱚᱛᱤᱱ ᱡᱤᱡᱤᱱ ᱫᱟᱛᱟ ᱣᱟᱠᱟᱞ ᱠᱟᱢᱟᱭᱚᱱ ᱤᱛᱢᱚᱜ
1: ᱛᱟᱨᱛᱟᱨ
0: ᱛᱟᱨᱫᱤᱠ ᱪᱩ ᱥᱟᱱᱤᱱᱟ ᱡᱤᱪᱷᱟᱨᱟ ᱠᱷᱚᱛᱤᱱ ᱡᱤᱡᱤᱱ ᱭᱚᱠᱨᱟᱨᱟ ᱛᱚᱫᱠᱚᱛᱚ ᱩᱪᱷᱩ ᱛᱷᱚᱢᱮᱱ ᱜᱞᱚᱢᱟ ᱢᱟᱛᱷᱟᱢ ᱜᱚᱢᱚ ᱛᱟ ᱡᱤᱜᱞᱮᱱ ᱛᱨᱚ ᱥᱤᱜ ᱠᱷᱟᱠᱷᱟ ᱵᱤᱧ ᱜᱤᱭᱚᱠ ᱛᱟ ᱠᱤᱪᱷᱩ ᱜᱤᱜᱤᱱ ᱠᱤ ᱠᱷᱟᱵᱫᱟᱭᱱᱟ ᱠᱷᱟᱠᱷᱟ ᱫᱨᱤᱥ ᱠᱤᱭᱚᱠ ᱢᱚ ᱚᱞᱮ ᱛᱮᱱᱟ ᱛᱟ ᱫᱤᱜᱤᱥ ᱛᱩᱢᱩ ᱢᱟᱥ ᱠᱮ ᱥᱩᱱᱤᱛᱟ ᱠᱤ ᱛᱟ ᱫᱤ ᱱᱟᱨᱤᱭᱟ
1: ᱨᱤ ᱨᱤ ᱨᱤ ᱨᱤ ᱨᱤ ᱨᱤ ᱨᱤ ᱠᱚᱴᱤᱱ ᱥᱤᱜ ᱨᱤ ᱛᱟᱱᱤᱱ ᱫᱤ ᱛᱟ ᱪᱤᱛ ᱱᱤᱜᱤ ᱛᱤ ᱥᱚᱱᱟ ᱠᱨᱜ ᱠᱨᱪᱩ ᱜ ᱛᱟ ᱛᱮᱱᱡᱤᱝ ᱜ ᱥᱟᱪᱟ ᱛᱟᱜ ᱛᱚᱨᱡᱤ ᱜ ᱴᱟᱴ ᱜ ᱥᱮ ᱛᱟᱝ ᱨᱟ ᱪᱩᱱᱫᱟᱱ ᱥᱚᱨᱜ ᱜ ᱴᱟᱴ ᱜ ᱥᱮ ᱛᱟᱝ ᱜ ᱠᱨᱜ ᱡᱤ ᱞᱚᱴᱟ ᱪᱷᱟ ᱜ ᱪᱷᱟᱱᱟ ᱪᱷᱟᱯᱨ ᱱᱟᱱ ᱨᱚ ᱚᱭᱚ ᱠ ᱪᱩᱱᱫᱟ ᱜ ᱡᱤ ᱞᱚᱵᱡᱚᱝ ᱜ ᱜᱚ ᱥᱟ ᱱᱟᱱ ᱨᱟ ᱛᱟᱢᱚ ᱪᱟᱝ ᱪᱷᱟᱫ ᱜᱚ ᱥᱟᱢ ᱜᱮ ᱛᱟᱢᱚ ᱪᱤ ᱥᱟ ᱪᱤ ᱨᱤᱡᱚ ᱭᱚᱠ
0: ᱛᱟᱱ ᱫᱤᱜ ᱛᱟ ᱛᱮᱱᱡᱤᱝ ᱥᱩᱵᱚ ᱫᱟᱢᱟ ᱢᱤᱥᱤ ᱜᱨᱟᱝ ᱪᱩᱱᱫᱤᱠ ᱛᱟᱣᱱᱫ ᱛᱮᱱᱡᱤᱝ ᱯᱷᱚᱢᱫᱟᱜ ᱡᱟᱣᱟᱨ ᱢᱚ
1: ᱱᱟᱨᱤ
0: ᱛᱚᱢᱫᱚᱝ ᱡᱟᱣᱟᱱ ᱫᱤᱜ ᱛᱟ ᱛᱷᱩᱥᱤᱢ ᱜᱟᱨᱢ ᱵᱟ ᱛᱷᱩᱱᱫᱟᱜ ᱱᱟ ᱛᱟ ᱠᱤ ᱡᱤᱜᱤᱨ ᱢᱟ ᱫᱤ ᱛᱚᱝ ᱜᱮᱭᱟ
1: ᱱᱟᱨᱤ
0: ᱫᱤᱜ ᱥᱴᱨᱤᱱᱟ ᱫᱤᱜ ᱦᱚᱠᱛᱟᱱ ᱫᱤ ᱟᱝᱟᱨᱚ ᱫᱤᱜ ᱥᱟᱢᱥᱤᱱ ᱥᱮᱡᱩᱝ ᱡᱟᱨᱟ ᱥᱤᱨᱚᱞ ᱦᱟᱢᱥᱤᱱ ᱥᱮᱡᱩᱝ ᱡᱚᱜ ᱢᱚ
1: ᱱᱟᱨᱤ
0: ᱥᱮᱡᱩᱝ ᱜᱚᱣᱟᱱᱟ ᱠᱟᱨᱢᱟ ᱡᱤᱪᱷᱟ ᱭᱩᱠᱚᱢᱚ
1: ᱦᱟᱨᱤ
0: ᱛᱟ ᱛᱷᱩᱥᱢᱟ ᱛᱷᱩᱱᱟ ᱛᱟ ᱛᱤᱜᱟ ᱢᱮᱱᱤ ᱛᱚᱝ ᱛᱷᱩᱥᱤᱢ ᱜᱟᱨᱢ ᱵᱟ ᱫᱤ ᱥᱤᱨᱜ ᱢᱮᱱᱤ ᱛᱚᱝ ᱤᱛᱚᱜ ᱛᱟ ᱥᱤᱨᱚᱜ ᱠᱤᱞ ᱦᱟᱢᱥᱤᱱ ᱥᱮᱡᱩᱝ ᱜᱚᱣᱟᱱ ᱫᱤ ᱛᱟ ᱜᱤᱜᱤᱱ ᱠᱩᱴᱜᱤᱞᱤ ᱫᱮ ᱛᱚᱝ ᱛᱟ ᱛᱷᱩᱠᱷᱟᱱᱟ ᱟᱥᱚᱝ ᱛᱟ ᱵᱷᱩᱢᱟ ᱜᱚᱛᱚᱣᱟ ᱛᱤᱱᱟ ᱛᱤᱛᱞᱤᱱ ᱡᱮᱭ ᱛᱚ ᱛᱷᱩᱠᱛᱟ ᱜᱤᱱᱤ ᱱᱟᱣᱟ ᱠᱤ ᱪᱷᱟᱨᱡ ᱟᱛᱜᱞᱢ ᱛᱤ ᱛᱢᱩ ᱭᱚᱠ ᱛᱟ ᱜᱤᱜᱤᱱ ᱫᱟ ᱱᱤᱱᱤ ᱠᱷᱥᱢ ᱫᱚ ᱛᱷᱩᱠᱷᱟᱱᱟ ᱛᱷᱤᱱ ᱫᱟ ᱛᱟᱨᱟ ᱭᱚᱠ ᱛᱟ ᱦᱟᱯᱥᱟ ᱥᱚ ᱥᱚ ᱜᱚᱱᱟᱱᱤ ᱠᱨᱟᱝᱜ ᱥᱠᱩᱱᱤ ᱛᱨᱟᱣᱟ ᱭᱚᱱᱟ ᱫᱚᱜᱩ ᱥᱟᱛ ᱢᱩ ᱭᱚᱠ
1: ᱛᱟᱨ ᱛᱟᱨ
0: ᱛᱤ ᱛᱚᱱᱤ ᱛᱟ ᱛᱤᱜᱮ ᱛᱚᱥᱤᱱ ᱜᱟᱨᱢ ᱵᱟᱱ ᱫᱮᱥ ᱢᱟᱱᱫᱟᱱ ᱛᱟ ᱛᱷᱩᱢᱟ ᱜᱟᱱᱟᱱᱤ ᱞᱟᱢᱫᱤ ᱪᱤ ᱛᱮ ᱥᱤᱱᱤ ᱫᱟᱱ ᱫᱚ ᱦᱚᱢᱟ ᱪᱷᱟᱨᱤ ᱛᱟᱱ ᱛᱮᱱᱤ ᱟᱛᱠ ᱡᱤᱜᱱᱟ ᱛᱟ ᱠᱟᱱᱫᱤ ᱦᱩᱝᱜ ᱪᱤ ᱢᱟᱞᱠ ᱯᱟᱜᱞ ᱦᱚᱢᱟ ᱩᱠᱟ ᱫᱟᱢᱩ ᱪᱷᱟᱨᱤ ᱥᱤᱠᱷᱨᱟ ᱜᱟᱨᱤ ᱫᱮ ᱛᱟᱱ ᱭᱟᱱ ᱛᱤᱪᱩ ᱠᱩᱴ ᱜᱤ ᱜᱤᱜᱤᱱ ᱠᱩᱴ ᱜᱤ ᱫᱮ ᱛᱟᱱ ᱭᱟᱱ ᱵᱟᱪᱚ ᱭᱟᱱ ᱥᱟᱯᱷᱤ ᱠᱤ ᱩᱠᱤᱭᱟ
1: ᱨᱤ ᱨᱤ ᱨᱤ ᱨᱤ ᱦᱟᱨᱤ ᱨᱤ ᱨᱤ ᱨᱤ ᱜᱤᱨᱜᱤᱱ ᱠᱚᱨᱤᱱ ᱪᱮ ᱛᱟᱱᱤ ᱫᱟᱱ ᱫᱤ ᱪᱩ ᱛᱟᱛᱮ ᱨᱟᱝᱜ ᱞᱟᱝᱡᱮ ᱱᱟ ᱪᱚ ᱪᱩ ᱛᱟᱱ ᱛᱚᱨᱡᱤᱠ ᱡᱤᱜᱤᱱ ᱫᱟᱱᱤ 로마 남바기 지금 샘크민난다 샤프출린난다 너조치기 도르능이 군나 다 하마인난다 영 로마랑랑이난다 너 소수응이 타니 너랑저 소리 디 연극이 그난다 지존 우준 토지긴다 지그 존노 구지그니 다 김덕 남바조기 샤이 그 샘크므란 로딕 조스음디 냠죽 간다리 군나 너종이 타니 연극 그 갑다리 메일라
0: 오 야야 당아 저기 도슨 그 오이 기겐들 뜨니 잔다가도 틀라강아 도시 침드라이
1: 예리
0: 다른 데 세이드라 터지가 시고 대도나 땅아 디슈니 다 침드나 메시지도 요노 아다 터지가 카르마스라 드그르까 왔다 니마다 지금이 지금도 요까
1: 예리무
0: 디반데타 도마가 생큼 그 제동도 건데 시그니 안 주고 있고
1: 그죠
0: 아다 디도가다 생큼 뇽도 그 쇼까다 그게 갑다 있죠 아다 지금 냠베 델리 Yanachi Samanyan Besini, Tumuki Shah Magli Gugum.
1: Nadi.
0: Tamaila de Tumi, Tumurki, Chimdak, Sinkum, Mandu, Taji, Dismuin, Tig, Sinkum, Mandu, Tini, Kasha Setana de Yamazga, Tumri, Chimdak, Sinkum, Tanyum, Gimatako, Homagi, Sinkum, Yum, Gimatakum.
1: Dinga.
0: Tinu Jangataki, Sugar Ataki, Hung, Tumuga, Sinkum, Chimbui, Sigo, the Mikatak, Ranga, Chimdakin, Homara, Kabana, Kujim, Sisarazna. та торжик кандинда юсе мармо
1: денг
0: ин аниг чани сенна аринг сипанда геонг чигтэг торжига сигтэг сондонд кунда мазни жека чин бусилла
1: нари
0: моле танда чимдгтэн хумагин ини ринг ардитэн резис хитсэна чук торжига сигтэг тонунда тэнг ченгда тиги шуба хунг чин хемкэр чимбу майла тела та тиги шук табдара хунг мунг майла сенхим гис кунда кунда та нёмтиги чу хасын кечэнэн гэтэн чэн
1: тацга
0: на Kandit smoothi in a Homasos or Anila Samuel Rota Chimuga, Rota Yutchinita.
1: Dinga.
0: You need Matse, that long chick as this Rota Gugan on the owning of Homas Chongino, Darum Katin Sekawan.
1: Dinga.
0: Then with Yanga that he, this one young thinking the Shuniki Kadalos on John Bundashiromo. Didn't that Homak and Rota chosen the Laka, that Momoki and Jumde Yusel Ramas of Yonikation of the Tension.
1: Nari.
0: That's the Alan Kurki, Roma Mansua, the Kiko Yugo Telatimikamo. Nari tada cingkalala juga langkor lagan suku satu muiu betul. Nanti tumgi kisawar ada.
1: Entar.
0: Tada tawar cerdiran jemdis tap birmu.
1: Dengga.
0: Tada laca sendang nak kengaya nara kisiatu ni temu detinu cenggan jemdis yosinda lagan menjuk juta. Tada zonde nara tap bir jeta ada tak kie nyetri tamu kie dalam tang tembak guni kono cumi juta tada tawar nyengkor tan temu deti arginu ena temu demaru muta. Lupa mangaga kie tada mangas yoni wong nyetri dengu kaska nara de kuruz berati di nata kie yoke.
1: Tada.
0: Tada nyenggan tu cie ketemu kisacu yoke mu.
1: Dengga.
0: Tewu no cenggan tie cie tie de nyam juk juta. Di toni ta cie sensok tang na nyet a lupa masung mu ta cembu dendi cie juta yang cie. Tarant rangi yo soga ni te tsuna sikala ka gal huma sa chu ndu du chu sum de kon de ta pri tu ka ri ta da yong ta bro de tsu ndu kon de kem se wa der mo ta chum de man chu wa de me sa ku gu sum da kan da me sa ku gu sum me nu ge yo chi ta man chu wa ge sang li tra si li nyer ge u ka
1: ne de mo
0: ta sang li si li nyer ge na me sa ku gu na ta rangi yo sa gu sa te chli sum me sa du ra ku ge sang li du ra ru ge si li du ra ru ge ge na ta ni de na gen si chu bu yo
1: denga
0: Sikalagaga, Tahumaga, and the Pamaga Scatters, the new Hanjul Sana Hatun Kakshimbo, you participate. And Nigalagaga, Tal Hatikatana, Mini, Jigging, Machinaga, Shisha Muzita, Tandit Kanetuko Nayonermo.
1: Nari.
0: Tamumaga, she used to the young chicks, with the young Jenga, San Dordina, Sipa Kirtum, and Jundu, and the kitchen of the Tanshita.
1: Link. Ri kirkin kwatin chi tani dandi chu ta lotu namba zon son jinara kar chu torjigin de shi tani di torjig ki jigin den jig zon nugu jigni kar zo zang sem mar da jiga shi tang ando chili nang chi chi tsu ko shangil na tsu ga shi jin ran ra yang na kirgi loma kirgi shaf chu tang mon tem ba gi sha dab jin ran ra ndamo ra yang Kalkir Yujunian Kachi, the Yangish, Iranazon Sonjina, Jun Torjin, the Jizunu Gujini, Rangish Abchula, Chito Nagun, and Dazuni Tanayang, Gabdarina.
0: Oh, yeah, yeah. tani tongomu dumde dinjigirmo
1: idinga
0: tan dumde dinjigu tachin setonu tere ta dumde yose

0: 야조바나바카톤데히르가당친니블로르가왕친전도비조바라데나디다다니또티거든직직섬니가섬든가당티거든직직섬니가섬든저거켈마카브리고라렌신데근고즌바라체통와창마거체저거가브라구요 나데는 아디나 되는 그 토동어끼름 템킹 조본다고 살았다 조본다가 그렇게 거기 자오는 것도 아는 건데 저털란데 근데 지금은 야 로봇이 데모이나
1: 데모
0: 데모 조포 사자 강득인
1: 바르좀 그
0: 나리 조포냐가 쓰세라
1: 이통 도지 세라
0: 저도 도지
1: 이통 도지
0: 니트 도지
1: 니트노 도지
0: 니튼 도지
1: 오레
0: 니튼 도지래라 아레리 토봉이 튼더지 땡글렌스니 나식타노 가스시고 아 존나 트와즈가 응아코르지오 체레지뇽고 아 저와 동모드고 케츠긴고 아 사르가든 시그무르 게르름나 나 고르무 이끄테 크나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주부남바 디나 다타 체직 산신 농지만나는 찬지 공회 상친 용제 대신세리 라신단들 스카브가와가 찬증게 잉이인 남바치 못했더냔 버가스시 야디나 슈닌단들아 시킨지나 데릉근 잔시 응스터가 저쪽바 고룬 잔크니 톰비 알로와 스는 판소등 초룬 잔크니 톰비 알마 도르실 함소니가렐 섬에 갑스능로
4: 할라

Hello.

Hello.

Hello.

Yeah.

아롱이 루다는 그리 양냐 마랑 송영이 알랑가 심로르리 양가 우드고 강아준 걸어보고 양리르칸 추고 그 땅아니 그리 송르가 피르드고 그지 아론디 코치그나주 송마치르세고 강아르고 쳐기리 송타르마트리지 알랑가 루초가리 다른 거다 쳐도

Hello.

Ngaa

0: 자시 메토고자 비와 능게 철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 능칭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ja chomchindara.

0: 디촐 녀르니 등 까르마 섬쩐니 디촐 녀르스마바 사른겨 냠주 고차통 샤제인
1: 소는 워스클 온천
2: 소문 워스클 온천
1: 사른겨 냠주
0: 디촐 녀르스마니 디촐 녀르스마 등 까르마 냠니와 디친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Tsormuna jangzhu nianchen keng wo shge la longchen ji nian shi wei linchen huan da dang char sun qie qi nian bei gua zhen qi
2: da ne beijing ji di su le wu den yin
3: na mo ge tian qi he ge ge lam ne nian zhen xu han de lin jie ne san xin ban ni zhongya mi ma guin jiu longchen le gong ge he ge qin lam yi

0: 정식 십도로 탄부샤 십지체 지지진 기십수 코든 체니 킬레기 탄기 시장 세도타 뉴교 준총타 탄용동키 명원배도수 옥돈 지로 지심시 기급 탄체제 디내교 주시 리민페이 중교롱한츠 락제심주 살비타 세시딘비 총제지교르시 교수단에 뼈준심표 탄체제기 세시타 탄십세체덥소 강제캡봉수 표준기 총제카지 템부치니 기급기 탄니기 특주통교타 부진기 방미 뷰티광비라 구디동교인 시세부시 농진기 철구중업하기 구수로라 장계기 지르순소중례시타 팅립협주례시 피규뉴부총타 거주카규타 최두천지에 경우민세소 협공기 설두총재 경유로통교중화 툴레피기 경유로와 지르순젠타 식류제 방미제 비살진제교초스교바 비살통기뉴수 기승라 총재사바삼미체발 퇴신부시 계급피기 교주오유년칸기 주진선바 왕창링기 롱진기 철구중업하기 멍지띵도동화타 큐용리 식류경비 강세투급비를 무슨 변주로 김멍지 띵도 동교티 나로에 무슨 퇴도 다니 뷰사 튕기 뉴수 기승타 피게 동구 시골사비 천재 사지타 튜레 포교로 기 탑주 코가 공토 양타 추발 치바타 사탈 튜레타 중교 튜레 기승타 도치 동구 무슨 변주로 시수니 통미 설두타 띠웨 랑제 기 강도라 슝누 겨보타 롭수타 천재 시대민나 피게 동화 지지도 구디 다니
1: 不要看别人鬼手轻不能鬼是送不是第一个问题不能是这次究竟你这次习近平给习近平给原来出所所有人物他习近平主席习近平给这次的特别的领域列中国的南北组队给经济共同拉大的团结协法今年年度你这样的路过的中央文字拉大的他努力动用自己的现代来再区别那天特别的领域级别列中了新主席 据说，这些列在区别，那段特定的领域了，单单年不怎么谈。日卡一年，那段谈特定的领域给三度说话。那么长时间，跟着做他推广开设说话，特定领域结构明显的改变，给连接结果。这些的教育底层级，那段了习主席年，人工安稳健谈，人意给那段抗议三度说不谈。所以的底层级，特定的领域列段了，组织他的规则规。 迪卡列给我谈，社会列给我谈，只要预备那天了，解决了车轨谈，停住了继续切入当天。当天列举给你们学校把车轨。这些的当天列举解决，他们进学校的前天，我们在托他们继续切入动画谈，努力变就是给这阵最近继续切入动画。那这阵需要就是设备解决的，努力了，村里的团别托他们这边偏正我们切入动轨是电能源。据说他。
2: 借用现在重新的工程，拉大了团结解决高的建议去参与。据说他，现在各个多边组织的明确定格计划谈，各个给现在联合开展南京昂制作拉大的计划。这个开展南京昂培训计划的工地动画，各个给特区现在多数马拉建给团结了搞出了匈奴计划去参与。现在三队给中国南北定了边组织了团别特区地球的内部团别抗力机关。 现在各个多边组织级别蒙西电图动画谈，蒙西新旧级组合开教堂，组内客户俺们为开设说话。对面三队那片别，前天新旧级穷看准备，就在他为现在人数人多，我们就是脚步用啊，这些关系单元。传说他，罗布斯空白东区龙岸村区七个江河坝的垂溪片的垂溪中学。传说他。
1: 罗布斯公园了，公平东区云雄青年长夏滩出皮立脚路，表现投入动画界，观地修建动画滩。罗布斯结合多片组织小区的，给他们三百许多列巴的观地动轨，特区联建改建团结滩，根据组建滩，免得所用给南部三百多万。罗布斯现在滩西滩面那了，地球的前边六百七十多万接近点。罗布斯这边小区表现滩，就在全用的投入动轨。 罗布斯天空解决了下个月谈国际连锁动画谈，蒙语动物也跟送继续切入动画，强在罗布斯拉达的顶级计划接线点，罗马电塔昂参龙谈，全用的亚尔克用活了，滚地动轨是电源。传说他，最多电别中国组织级别，龙安村给下个月中午把了垂溪片的垂向中学。传说他，最多电别中国组织级别呢，决定电别联系起影片。
2: 昨天各州他们正要不接吧他，南门塘出塘嘛，三藏嘛接了，送酒扛力接吧他，熊看嘛了，连锁东区了，解决了七二个接吧。
1: 남시 균도라 카디 후르타 조고 제기 동네 방미기 튕기당 조와라 수단 종료를 사고 제기 튕주로 兄弟라 종료 때문에 침균당 총라 천재 시주 제기 터망 임순기 뉴바 뒷비 시바타 지도 뒷비 중국 조준라 공비 사바 균체 매와 용화라 군디 동괴시 대규 최소통 중화미마지툰계급기 쥐람짐쥐대자 제침 소주실신라 추도로 제법마세 자툰토 최점중화타 실신디 개용미마투소 균행운유탱강라 최심능기로 비교타제유 최소통 쥐람짐쥐대자 쥐경추세 응아르베 토로동화타 대자태기 년가사바라 카디에 후르부타 댐병왕조바 짐쥐레즈나소 밀락바 제바라 제기통리 미마망조기 미류타 균노르기 대자라 송균티베 레바라 제바타 뷰디 공필라 롱디 차구시 된유 최소토 텐동 차튼 현다라 추도르 제유
0: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교육미마 투소 교례 오윤련 칸큐 오윤장 赵乐季 이치 주지니 자르빈기 진요소 구디 튼소기 소소 최소매비 팅예 주비 河野洋平 총발 공기 능미에 양년시와 로진 다나니 河野洋平 총발 양년시부시 赵乐季이 구시오 河野郎니 자르빈기 첩시 개진시긴라 중국미만큐 초군인부시가 인신 공기 튼유정부 중국탄자빈기 저튼차샤나 별전능구유 측동국야 구주코송로라 구시오河野라 급튀튀기 자빈숭쇼기 뷰제인배차니 심수마시빈 내튼태 河野이 담닝시바 비유부타 타팔 기진대비쇼긴티부시 키난비에 구시오河野라 규통균 균진체니 중국탄자빈기지와 라르야 균딩기 콜람토로교로 기진대비뉴부딘비철규정원규 지电脑시
1: 디글레군예비비니즈 양탁비 시균체제 다와 조부타 락린다르비 롭종 롭소비와니송 비진총계의 시정주타 산시신진 한중총계의 견제탄 링겐토 직두치부타 德国外塔 组织我们的 兄弟节目 롭종롭소로 능유진진기 편법톱교로 계련된대체유 롭종타 롭소비와니송 비진총계의 시정주기 롭시르주솜 시직도 군대당대 리지주용기 제도카 고비계주학점 주부타 루주기 슈류 내둔기 제도카 갸탄 족숨쇠바 시림도 규바타 레도 규바 레림 규바 외두 심주제기 존의 링겐 초기 계주학삼 원지 질린체유 총기 서주로 균용리 락다르 시바탄 접지 디귀닝바카지 축두 주지타 내유 토카닝바 주주 남자 균퇴왕 비유 산리허이 총미 토카닝바식 식내 준바타 총미 직주 니퇴왕 강바 사바르 비유유 원가 지투기 딜레 협조타 차라 상위 지구기 지신 투미디 상미 도구르 시비 내된 조식도 교류 대태 유해탄 중심기 德西탄 전지 제바규 공토크기 튕콩 지동타 코주 지투 디부준파 칠레기 딜레 협조 낭제 제체유 바시 베이징 총계의 시정주 산리허회기 토시 강진 앙니슈잡계의 총미 왕凤珍기 협조 하장야부도 된다 강시 유로 게당마타 레바마세 셰프쇼야부도 타자 되네기 뷰세 토로 친송시 주요시 비진 총기 시정 취기 총기 서주를 로규 슈류 내된기 제도카 주주립 된 존내토 십사수 당리에 제도 토담타 차르구 리주 괴남 제도 수바 제규디 니드 시단 파르캠 삼비 레저소 망수 레저 카지 직주 니퇴왕 된리에 총기 서주를 기 총제응외타 편제응외라 된리에 롭종 롭지 총제라 십제 제유부시 毕竟中间的行政区域增作比不占选拔崔维春提按照积极主席习近平给杨塔北西军企业大王组部他老年德居国给南西也开心罗布中他老年丁色不到他孔沃年归了兄弟家伯他年团集中了连年度地吧连给年度下吧罗布西的去松丁色不谈丁地用过了滚地动画接接吧 比对孔平他女其居中了崔金所别丁色别给的那段卡迹他居丁地七八接接地 롭종 롭소로 문의 진지긴 편제 도표로 개련 땡디 치신 유지송 유부시 롭종 롭소 비수 산시 한중기 당유 리제바 직수 신리에 탑쇼 당보로 규디 산의 사도토 참제타 촘레 주수기 니르경 공백에 꿀고 내라 개비고니 최십제유 산의 대개 자로타 록두 총튼소 튼레 균세 메바로 공백 침바단 듄리에 촘라 니르베 주수기 장보로 치망도 조신유 장미 켈레기 소저 조바타 총칸 조바타 남장 튀규 체베 규림 추토 레리기 체시 세부 메바타 레줍 조피 지규르 메바소 기네된 튀네 켈레 초 망보르 규규바타 양네 꺄르도 조와티 남장 튀규기 편제타 튀레기 뷰세토로 동베 뉴르셀라 최신 티베 문지 제유 내준 티르밍네 한중 시진 십신 십시 추기 디제 망보 네티티 켈후 메자베 침수 체시타 십신 괴베 규림 德国托堂给浪些界独立界地恰团结他铁东陆队从队所雷利尼尔别秋顿萨尔多岁内顿巴他重者祖苏团托头尼尔共协局这他是一笔协助国顿协议不是尼尔共队三相反起德国恰国尼拉给林别巴拉西金色月巴马西美孙团垂电迪加索尼尔共给浪些盲部极度协议别安全特殊推国切实通途行于了马内江马路亲松西局也不是 从你苦肉给比赛连锁当我谈给点团队所用协吧从这组数干年时我所给年团温色推理了命的陕西汉中给总团出人不言给国际理解别前辈年团接动加藏协顿协吧谈团队这些协查其他不宣年东数南北理解团队进行于陕西行进汉中重卫增组部一部长宣吧李超仪 俺最丁给你了这送他几个学他送给你他几个多不起心愿集团图当做不他忙了第一准吧彻底他团别娶他他不团结的阶级接郎家的他不如命的忙做了相对学他开来了相对学话西林了相对学话阶级六种六岁偏这的从你的苦肉里给他便就是不得空白了让地些别冲这了给我切据银系送一不是
2: 나무 최딩기 양덕인디네조 뒤에 피규르긴 도장인디네조 단달 굉장히 센시버디니 부양룸디니 공부에게 뒤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0: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어제 종통 태준표 치주진이 포장가버 이젠큐 목초치부타 주오유베 추추 개진시 샤스부타 성호디스주토 유럽토 민다구수유 삼시지토르 민다구시 이젠라 뉴닝천제 유미시부타 홀모초가야 체문니토 고치규시 지주부시 태준표토토 하르키 딩첸기 차주 삼시처유키 체르미부타 원딘키웨 닌티공모르 이젠의 미비에 구동타 바르도 一人起查具没不随于记住不是一人起一人他二日生气几天一个人他的秋千这没不他一人起一人起一人起那天作为天秋秋前面记住不是一人一次连出做看 结合比较欧元联邦局主席有人给长期读书提议明儿七天人别孟哲给南班涅巴坦切不及经常谈真正的错了卡掉交别车这切行写就不是有人研究了其次中间你别为那次了行呢有人说呢他的二级克雷克吧马斯克空到克雷克只有给诺了谈 蒙西这个卡机明文别毛托米宾奇塞托纳主席员提供这里克列提大奇而他伊斯莱拉朗杰基甲表的扩充级别军速切不提应而这一诺西部长给您提了一人基开始而这一错过四国的月别那错了那次空中级当次 提这一期穷国家上一人基托控给蒙文的听君席定不是 一人 不是我们错过他们聚集其中几年而是马克为啥是孤独随便在这一期推报的命令霍尔姆索卡内阁国家军是不是一人长期本地年轻人正在来给你出去艰难东地东域土自古云是不是因为啊二人马中央孟吉布以年底七三级格数霍尔姆索卡给二星跑着从几天去出现港面是不是昨天一些公司 温沃德以年铁人宋卡的本日所一十种这龙头长年年铁人出现用些些霍尔姆索卡给予解决不是一人给清晨表准测别自己究竟年一人他二十出去那点别悄天苍木年最怕解不三平明年怕立退一人给出去了出现穷通明天他们主动给过面而且清晨给解决给金别霍尔姆索卡提年明儿国给予解决解决不是
1: 디글레군의 비비니즈 점령의 관계에서 이족진인 퇴딘 사르쇼기 콜라시베 벤쇼르기 강다시베 년쇼 캡타시시 녀동이 저루로로 콜라시베 벤쇼르 판에 문바티 다오 당보로 문바치베 개전이사 초니 개전이사 나 바르자 유바마시 나레 차조에 니가 최소 유지 녀다당 유바시
0: 디글레 코네 비웨네스 어지 녀즈 소베 부이 치 죽진 캡타제베 정시데 문바 어지레 다오 나바 天气情况端着，推送的，加着出台成就我帕罗提，到孔木里，加着出给托月经，抗体托呢，而是温住他，马就就叫固定几根气，我罗整天学了文女书，我推七路主角一把，真贵不是。第二个问题，别问你说，有了中央银行给在究竟人，有了我罗可以进步送给，刚才记者的，现在你就怎样不决定给这些？
1: 디니 유럽 중앙외관기 니동 겸이 니자숨뢰도 고번에송 개간륜팅 통마디 임시 유럽 중앙외관기 단통 유럽 고르메 쿠토 니동 니자조류 변조 판류기 문바 믹세디 개절레고르사기 조규임시
0: 공세 선교님 중 수기 딘스원기 라탄 다오이 주의 리생 경고난기 바산라무라시 매매 다지기 안주 락바라 추기지
2: 매매 부지기 난주 러브 주기지
0: 초초대지기 난주 초주 렘바르치
2: 각도 국대 지중이 무치의 신세 렘바르치
0: 미치기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중의 저완이 냠지 된대 양천시기
0: 서주 강시기 유기 민남 용어치
2: 미리카기 등지 약계당 퇴몽 국빈이 中华民族的所在内色党都属内色，热内色建议。